林中空人家那马西里那呀，羊血肚儿个儿顶出不儿的个呀，羊那是门进了阿儿的啦呀，羊的那根就没那么儿的讲呀。

呀花门姐的家长啊下个人啊里的杨德的东桥过你这几个年

0: 소병 도단 아 도단이야 나도지 우들린디들이라 이때 차단되는 윤바코 마마만 소는 뭐 편토 우들리가 말아준주리 냥탕되는 아 다라 랑커 자조이사 우리 점점이 도창 처관소 대창가 완차세만다 다 차다더라는 그 카바는 다 나이콜리 드네 이리 랑커가 사바 소망아 그 따라 용어니 값을에는 당연 당대는 랑커티 점점이 또 참 돈도는 드네 랑커티 히피어비 오킨데 애들 레고지리 그 따라대는 다리 제니 제니 소망나더니 다리 랑커 그게 약간 난이 레니 랑커티 된다는 드네 라친 점점이 또 참 돈도는 리카닝아 그 랑커 안상티 레이초다 네. 데데나. 나 카바나니 나 글랜도디 나 사자카나 오나더니 랜도디 다 데포사부리다.
1: 네지.
0: 데텐산데나 따라 아리 제니 제니 선나니 나 안랑 나 갈리 젤랜드 나 안랑 샘톨 발리컬 안랑 신도초다.
1: 네지.
0: 데니 데미니카 따라는게 줌바 랑커건 전에 신체전 조리라.
1: 맞지. 랑커가다.
0: 신체전 볼린 달리 지렌 달리 단담한 내 처찬디 냥탄데나. 다 랑커건 전에 더 간이 레우나. 데가 대상건 점전이 더 창동도나. 오, 처찰조 위그리라. 데 다한데나 낭겐 캬블라 나 랑커올리엔데나. 나가 마테 랑커터 유슈크 랑커라이나. 나마다 상해루는다. 아사루는다. 사착가노나 나가리 카바나니 서차르조에 차드드니 이 드란실 콜쇼조디 테카드드니 콜크들라
1: 지
0: 덴덴나드니 다다라 사차 인달 레갈렌 론도마엔다 테미니카 다요 콜빈 론도마엔다 덴람 보르제멜리카 차와오 말레라 본돌이 카스다이나 탑 데포사보리 등 알사넬 세지 체데 통도 골마 사착가노나 데 랑카르제 에티 체데 차르조 윈지
1: 지
0: 대차들이 랑커크 안상 본부서나 대남기 윈도나 오케리 인점다 제니 제니 섬제 헬레나니 테카타 자조 윈도나 나글리 다시나 콜소도 디테카나 사차카노나 콜크들라 데 다라티 리칼로 초에 앤드 위고나 칼로 초에 피 앤드 위고나 카르마 체랑 사니마 로종 위고지리라
1: 예지
0: Then for John Tindana, the name Kama Taini Jemari Kalan Sonala, Tarari Kapar Jen Jenny Somnani, Rojo Avindon, Chetu Somla, Lonita Tatini, the Kochu Dala.
1: Is it?
0: The name Kama G, Chukai Som Kushuna, the name Chetu Somtela, and Mandanga Kaloche, Linsak, Sanel and Rodon, Rojan Windon, Trovido Godala, the Kaloche Chia Zog, the PR. D A E R 다세만다다
1: 이제 에티아니아 비티피니아 아리
0: 아 이세긴에나다 다라디 소장도 쳐보지 말이
1: 네제 아
0: 드네 칼로초에 라카네 처사발린드 로 트라운타니 아 포자이 제그릴라
1: 네제 아 십스리고가
0: 대차디 로짠타니 제그디 단다 제리트 툴 타 파우니 갑스데나 당알사네 나데나 유슐로 메헤베 사네 임발로노 얘한테는 칼로초에 제일 거는 데 테카든가 사내든 돈은 오케 사내니 칼로초에

0: geng somani teka da kalo chhe de jeli tong dong na tani jansil kan na sa ja kan na golf de na teka ko ng de se ten da na ta chhe de ta depo sa bori du se man ri da la
1: ji ji ji
0: tani ri che pa ka ta ni do vi go na la te nga lang kha ka chal da che pa ka sa ka ni thon ka sa len che pa ji la na teka da dum da chin go mo go okay 나가 카바나니 나가 체바다 간다 체바 초리다 다 데이터 고모노 비고나 아리나니 알라우노 체바든 체바든 나가 카바나니 메바 파파운 초 초리리 답데트나리들라 테니 다하리 응게 진딘 돈돌 답스노 비고나 랑코 돈다 체보 소마 소니 창을 총아 잡소니라 랑코 네서 숨기다라
1: 점점
0: 더 돈치 아 다하나 事故视频快出组里다 말하는 제 요지료라
1: 네지지지
0: 니장도는 그게 다가 전에 视频 聊天 세미나로 다리 아 테카드 카바리 그나니
1: 카바르네 냐냐는네 아
0: 사차더니 내 쳤던데 상티도 카바 파히했더니 리 저저 친구 따라 내 선골한테 땅도 못된 땅다가다 오 카바나니 디톤다드 타주노나 오케티 타주 샬리 타주 예게 되레나 테가다리 카바나노 저 걸거든 테네 나기니리 보현세만은 라만다게 파서 폴리티카 센테나 테 안다만다 시쿠츠르르디 슈트달라 안다만다 고리
1: 아린 듬직 다 돈다가 타주 그게 간체 이게라
0: 응 간체 이게 세만다 테 안다만다 간체 이게 고리 테 간체 이게 된다는 니 탄다나 테 나 산에 그가 다 사자가는 내서서는 대상가 그다음에 친로드니 드니 타주인데 이게도 라데지 대 다른데 내리 돈다 충충한데 랑카 사이드 사이드 두메 절레 자레 레스니데 테카다 아 오케이 다라리 카바르 나니 다라리 힌타운데 잔다나 타주위 드니 타주위 차리 감스나나 다라 타주 이게 되려나 테카다리 카바나는 저 걸거든
1: 음
0: 이나 타주 이게도 친다나 다라리 오션 공사 다한다는 그런다면 되게 나타 따로 게임인데 접장 도로도 여신다는 때 답게 보사 보리도 세면 달라 트로리다
1: 네지지지
0: 드니 때문에 그때 당연히 당대는 랑게리 칼로 줘야라 어 칼로 줘야라 까마 주니 오리라 로리 지
1: 아리지지
0: 까마 주니 뭐 때 오마지다 달로 샹대는 에리 칼로 줘야대 까마 쪽제 우들렌데 라리도네
1: 네지
0: ते चो जेउ सिदि हांस जों दि चेसि सेमन ओले देन तारा ताका सिङा खालो छोये ति जेलि कु ति छोते दावा तांग बु छि दैन ल थौ दु न ngा क तारा दावा तोपा न नि कामा तौ हा ने कनि लिंग थौ थि ला
1: जी
0: कामा तौ लंग छि ता ngा खालो छोये न कामा तौ म ला मा कामा छि तौ म ला छि ता ngा जि सो ने थन दा म दा सों न ति ngा खालो छोये ति मेले गि दिन दोलि कि छु ति छान जे ला
1: देंक
0: Jadi ini tara hari jen jen so malah nang xue fa jian feng zhe xie li na nang le malah zai da xue fa jian feng zhe
1: ha ari.
0: Dian dian la dian nang le yan zhun dong le dian nang ge luo yin gan ma nian xie le da. Dian cha du pa zhe zhuo zhi li ganda zhuo zhi li na jie le lin pa da zhuo wei cha du dian gan ma shi ji de suo du ji da la. 이 까마 동학 팔린 효지도 대가 당시 소 효조를 린다.
1: 아지.
0: 대 텐드비 고는 알로테나니 다라리 라산 론도무 세만달이 대 티신 로만조 다가라 론도무나 까마 간당만당 리샤다 삼니드. 다다 내서 찬 대가 데리나니 나 글로병 윈도나. 오 까마 도도 안 아지 소 효도라. 대냐 당대는 까마 주니만 버대 오말레라 로테나.
1: 야야 과진치 다데는 걸 인생에 나간 점들 또도 말았던 게 있다 땡긴 네 말을 갑 셴이 소소 모트리노 되게 제시는 거
0: 라소라소 안라
1: 야 니급데 모트 기대라
0: 어 야라 그때래
1: 야 제라 레냥 그나바 데스지랑 게 대랑 건 없을 아무튼 걸 했는데 동침 되는 줄 레슨데 소리 받던 돈은 바스 또 된 야던 좀 링간 그와 하르제 브라히 땅 브라히 돈 좀 스타클와 담든 소던 저집 스타클와 아가도 세라던 손문은 첸이인 제스냐 브과 진치 당을 지밀에서 능아서 양철질로 내리고 못하게 되려고
2: 포르는 월클 알론팅게 수비 산결

0: 자성 TV 상칼란지 채남비 정감정 제치 디터 총은 정국 년층코 워케 동층지 강정 세능 인천의 멤버 아니야 탑바니 피지시스 나이나 너좀 바타지라 힌 똑란지 다른 거 인천한테 나 나치이나 나땅 초 시작는 바티 담지지 니모가 나랑지 고르기다 당이나 다 단시 근누나 종기 시작는 초 축바 체육 공스가 설릉 저칠디 크크 맹쿠르 냥크바 Zongjie, Chirna, Datawe Lange Gordi Yuga, Mui Suchinzina, Dalu Tunjina, Tsu Chanam, Chuyoni, Nisina, Kartonshe Pingurzami, Lu Nikurnuga, Timogina Lodi, Kartan Derang, Tsu Chanam, Nisina, Kartonshini, Lu Nikurnuga, Jitensigo Namasekinina, Nyanju de Kamambushkin, Di Gurgina, Lenten Kamamanshi Dividatangi, Tatsu Chalamga, Lab Chiwi, Zotan Dalaina, Jitensigono, Dina, Stamjina. Kamamang Jokyok, Divina, Tataran Kanjong Shalan Lintang, Datawinaj Kodri Datangi, Jachinian Kanamla, Tachi Chertung, Minkurga, Shapsipa, Shikinina, Ranila Shanuga Vachina Chuka, Kotana Tsu Shalamaki, Tamjina Chuka, Namongitina Kabdaiji, Nyankanambi, Tata Lintanel Yangona, Lintani Gunji Varsama, Shitan Yambrina Gapsis, Denashuni, Nati, Taranga, Danshi, Kundun, Zongchina, Lintanjo Danshi Nanga, Anis, Kabdashipin Gursum.
1: Tantang tam zini simtang simabich tuntang tunralang ni litang lirjep
2: chong na worsk la long chin je gang jong xie long lian chen la nian bu ra gao si shi
0: wei
3: wei de mo
0: o zong chen na chu de mo
3: Demo.
0: Tomorrow night, Songun work at on Tinji, Ganjon Shana Lintana, Tkta Japuri no Garden Chisney.
3: Oh,
0: Garden Chi. Ade, Zonchi, Tachella Tunjina, Tungi, Chanam, two Patayo Gong Siga, Salon de Chil de Kandagina, Adamin Kur Gankravari, Mo, Chi Shan the Li Lu Chamazon Gorson. Shan
3: the
0: Li Lu Chixum Gorson. Lu Chixum Gorson. Ade, de. Chu Pail Gangi.
3: 我还有我还有兄弟都是对我一样哦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샤완 너니가 토트컴을 레라시
3: 아제
0: 니나 지금 능이 손이야
3: 아제 지금
0: 손아 가르상 나랑 샤완 아직
3: 동마 좀 스마제 또 축구서
0: 아리리 시리 샤완이로 직섬 거 손즈가
3: 아제
0: 아리 롱어 직섬 거는데 랑니 지나 배바이 흐리 뜨기나 가르상 대랑 지나다 아주 설렁 저칠디 크 너가 인지나다 지금 맹크르근 앵크르와 너무 고르시오 그모 대나 너다 담치 인지나요 주 다티와르티나 샤완데 크리란 바빠이 노게 점리리 다 대랑 걸 인생디 존에 아니가 소 인지나 초라 초 설렁와르그 담지르니 테니나 가다이모
3: 야
0: 초 샤완데 시가 얼가그
3: 시가 가가
0: 샤완디나 소마 시그리나 초랑게 나 뇽 초타 버츠 간다 신타 니게 테니나 치 소마 가다지나
3: 오 야야 땅원 챵아루 니똥 직송그다 야다 조나 땅아 린천다 시그나 린천다 구마 시드네다 땅아 초나다 시스카그다 아직 토나 주 챵라노나다 오드모 마메 그모 아랑가 과이나라 초코 다 리카게 슈니나라 초코다 지젠반 젠젠나라 초코덤데 시나가요 지그즈 아케찰라덤데 지그즈 체캄 마가니진다 시그 지그즈 카다 룬드모 마자 리리링고스온다 드발라 니엔토니카 카다시나 초코다 드발라 멍포 멍포 트케다 트쳇크나 란디조 리카드모 카무이요 드모 시카무 드모라 트크나다 달리칸들 리글리다 치존을 다른 그 이바근이나 조카자 조시다 요 아자 조시다 그러니까 반다모나다 세가자 추운 바망포망포 튼다 카이요 보통도 몰라요 카무도 몰라고 다시 치가 아바마즈 자고 손드기 손다 양 카이고 오케 미신이다 하사란 주구트나 하사란 주구 오케 미신이다 야 다 계담 촌 뜸들하고 뜸도나다 치비 잠발아 다 치가 진짜 아마라니까

0: 아질라 담들라 시카다 그 이분나 제고노 샤 담바 메르 담따 마지 첸주 따따우리나 온추 민코 토나 토말라 담들라 나가니 모요나라 그추글라다 민코 토요 사말라 시나 사말라 담들라 갈라치 디어존 글라카타 다우리온 차트로즈가 지나 따요 아샤라 담다루 주담 뜨글 세월아요 고마 아 가송따나다 망초청마시가 아 그만아 고물라지마오도나 차첸라시가 지디아브톤장 요체줄라지뇨 따고디 대신요 야고브톤나 사마사사드 못라양시가 망가 따 망초초한다다 지디동 지종데 요노다시가 아 디나린도무즈라
1: 아리 따치 고니카다에노데가 치즈가 테텝거지나 저리니나 초시그남가 니스타니 니나치 다샤브시 니게 소나 멘코나 소노가 온데사크가 자치위 아론도파 몬츠코 초안데나 저도 전부 쇼도노 너도군데이나 멘코르리 응치랑 그치 히토노 초르토노 아 너모코니나 카다이다나 뭐 슈네이나 다 초랑 거 샤위앙이 니스타니나 니 카다지 초랑이라 총지나 흐치네니나 멘코난 거 난간 크와드리 아니니니나랑 이래 아멘코난 거 지금 샵식을 리칸데 나 지금 흥일스 나시게 됐더니 니마즈가나 샵식이고 니 샵식을 리카가 고름데 이기나 다 니마치가 추 리카가 군데 치기 삼군을 지금 치게다 군을 니가 렘반데 추 니치가 샤와가 지름데 참아 지금 모토즈가 놀디제나
0: 오젠 군전방아 원천 리칸데 시기론 거 마선님리 사살 과선으로 마선님리 사살 과선 어 디누르루 아든제스 지동자
1: 아레레레 다 가선데라
0: 아 가선데라 선님리다 베진 관주느리야 니가 니마치크 샤와나 민콘주 제가 안양 그 뒤초 성강에 나온 주를 리코나 통고 리코나 타나다 자주 리카들 자주 민코 통나 능라든다 지 뜨요가메크 다 딘지그라마 그 리카라덤들리는 지금에나 중요한 야구를 시고 세타나용덤들리니 참아시오 다 민코 주강한다 아딘지르던 성자 다 자뜨거든모 참아시 필립체 소나다나 단발히시다 단나용군리야
1: 선언이 비지나 디초 침모스가 안주고가
0: 아 선언이 비지르과 다월다 디초 징능이 타나라
1: 오래래래 되나 선언이 사사 디초 처방전 요구느라
0: 다월에 디초 지르글라 게마 니시사그 당동느야
1: 네래래래래 너다 친 죽바오라
0: 아제 젠다 친 죽바오라
2: 흐땀땅 흐땀시니 심땅 심아비치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흐잡치
1: 阿里总觉得，但吃了葱鸡呢，但门口的那个那小皮个里干的里，路马子我葱子，他不得那开张，但让他们葱鸡呢，他就门口那个，就安克吧，那么子个呢，知道个，但那门口那个小皮个里干的里那子个葱鸡呢，啊，可给那小娃个拆解那出个，啊，但也不得成功那个拆解那出个，那么可能伊那这个单克干的有那的，那么说呢伊那去怎么干的子呢？
0: 哦呀呀，那到木个时候，我们不用那个，当你会是嘛，拆几些啊？
1: 对对对，
0: 都起木子的那到，我就下去玩的操那，到明空那里忙不忙不，这个当你这个那班长木的，嗯，要你老老的嘛，干班长木，嗯，当样，嗯，怎么的些这个怎么的，那当我就，嗯，干看那木吃的那当，西个那干班子回来那干班子吃上去，可是早餐干那有个，嗯，我就个里卡里小哥哥的托地那的，现在早餐干那有个，但可他干班不过个，嗯，但可明空那里也蛮就是干可吃的有个，当我就得克制那说，这当这个当我就得了个特级的说，特级当的，啥叫干班不过，嗯，啥叫得没吃的汤当呢，我就得干嘛，餐班俺俺那，我就俺俺是个可，啊，当那么接了啊，你我可，你我拉他们的吃的那，你我拉他们的炸这个吃，但俺我拉他们这样 보차는

0: 사위 참아 가다이나 게티 초 맹코 능니 가크 시즈가 테나 네돈 시즈가 요나 다치주 맹코 능가 샵쇼아르카 지 야시이나 체수가 이나 타타 탑자치 통게나 고르나레 세카 모레라시 아레 티한체니 따롱 이나다 다 문체 타우 손지나 지가 맹코 능니 이나 랑강이 오 오르주는 라레라시 차나리 양 지가 기존은 난다 안 넘어 돈다 자기 지기 쇼응가 다 가성대는 디 지가 긴조는 넘어 돈다라 지가 망보 망보 어찌 말자 양 참나리 레라시 랑강이 온다 월송는 난다 너무 힘드나 디엔 통통하는데 니르테이나 추초 야시나 다 추초가 영은 디네 행야무크는 아티 응요도 체리 용의나 근의 시그스가 아테니나 치기 월송스가 그 시철송스 안디코니니나 지금 민코는 근의 랑치타토코 모레라시
1: 아제 제제
0: 단 너무 코니라 샵시 시즈그드 고나 참마가 와가 모레라지
1: 아제 제제 다벌 앙이우 기운이라 담다다 메크다 진용다 진용주가 언젠 정부자 탄즈나 좀 민코가 토나 기양이우 민코 토나 제종 도모션당나고 원칸이야 시라 자리용 정도 담다 멍세우고 시우메가 땅이 뜨고다 즈게시 또 쳇즈르나 좀 민코 더 속단즈르게 토네 기양이우 민코 토나 제종 다주 사츠니 타웨 땅나 치즈다우그즈나 카프르스
0: 아, 디한체니 다 민쿨 땅아영 지 체리용마 촌노 철사문주노 영어 멍초 크게 땅아 존지나 아니우시가 가체노 또모 요탕나 디코르트나 치키트초이코너 치초고테 지가 고드나 요너
1: 어, 더 응춘다나 고드가 요트 고드 티게 고즈나 아초 민코바시 니던지 민코바시 데 체리나 주고 체리 손당 주 사츠크나 그수 요너 그수 민코바시 니던지 다데 체리 손나단 주고 만나 치고 민 콜라니까 녀던 저거 만나 지민코 강에나 만나 지그나다 민코 나요나 된 저거 시작 오늘이야 다요 그래요 장게테우
0: 아레레레 클라는 게 들구느라
1: 아제 티엔체니 콜란즈나다 청라듬도 채우나 청주 아간강체나 총 아간강강나 청 상팡도 저거가 저거다 아는가 주 강주나 된 저거 채나 총나라 지금 체면년 잠모다 뉴르크자다 리칼리스고 르크자다 모다 아노스코노다 모다 나 체면년가 담즈다 잠바는 그 체년남년나다 주 시가 살아가르즈 미시나야 시가는 그때 카프르당
0: ཁྱི ཕྱད མི ཁྱི Minkor dem chukumu
1: yo
0: alort mag cheshwa nyen ka onuga demoga nang ga tikwa tontana gonum ga gochena chuk gonsende na chi khapar jeve da tang nani mag wa ka cheshwa nyen ka yok ga jita ji tang na khge alort na ndig gu na yo khge deli da tang tani ji na ndeo ka man khang tu gonde na jast ge da tang ge ji na chi ga mambar ka na chi ga nepal lang ge onju ndamog shapsara chu jup ge okumu
1: ta ma sa ge ani ko wa de mo ma yo na ta ni ma 리리아 산투숑노 담다다 니마 리리아 스티레니리다 닌정님의 특허
0: 댕그 테나 다 맹코는 거나 샵시나 죽건디 시근 그냥 크시기 치거 레라시 아 쳤던 게 이나 추초 다포이나 추거 공개이나 추초 지금 레시니알 같은 거 차르체이나 추거 니코네 처머리 아사가
1: 땅초 맹코 토고 리조아 정말 시가 차견라 시가 차가 로리제반 호종한 주는 다 고래는 죽구나
0: 아레레레레레 초랑거 시라쿠리 시제이 ཁ སྲང དང རང གི ལས ཀ ལས ཡོན ལས ཡང ཡིན དེ དང ཡིན ན རང གི

0: 시피 리스트게 도라
1: 오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리피 워요 젠조에 카르토
1: 나충 시피 옌데 제제 조 조고 중조
0: 나충 시피 가스제 다똥 레즌 다탄 고송지엔
2: 알라차 윌라 총초즈르타
3: 윌라 치미스기엔
2: 윌라 쿠크투스르게 제요 코문거게 제요 케파톤게 제요 누즈엔
3: 이리스마

단단 지나치 강진나 총 처벌겠다가 고도노가 대통령 거기 희샤 대령 지나 그 동원도 제도 고지시요 조국 총총 성마가 대통령다 주는 거 주 가치는 건 강체인 우진 거 저 대통령 리포즈요 당나 다줄 하는 거 편된다 초니이나 소중한 바바이나 처지기나는 지다까 되나 도미 망지 리부 대통령 요조 뜻이 같이 되나 리부 대통령 용고나 나치는 거 다 사마사 주이나 초코 리스트 종들이나 초코 쇼 망하지간 지와요카 리 대한치는 영 시스템 제로를 견두나가 놓고 조금 총총 처마무기 됐더니 영 시스템즈가 네무즈 로마세 군운데 쳇고 저기시요 이제다 저 디스콘 당송나 조금 총총 처마 잔지가 공성디 리샤즈가 쳇다 캐즈가 아닌데 무슨 저조일 리에다나 조금 총총 처마가 자득이 요구즈 히라 나총시피가 치그 찬총 동우 조기 드긴질근한 아시가 대릉 쳇고 저기 요노가 실어 네무데니가 아치 냠스 신용조일

야냥이비 두고총총소 다나치 조키 티긴지르 그스컬음 더브질라니가타가 나총 지와 티랑 환버글랑노가 실라 강친 실라 세고노데 신년주이 두고총총총마가로카등 참이 실런데 랑니클린 도나 영 냠비 쇼르타 이고즈급증 아 디한친 인기나 영 두고총총 시촌나 할랑이 저선디 가니 디슈과 삼치 요니 무토코 총총라도요나 아 다른 거 파마가 아 일다등이 효랑이가 삼치 유과도 부자르지마크나영 초과 대나가 신념 확식도 긍진 실어세고노 실런데 시겐 유엘

야냥이비 조금 청청소 슈니치 디스 담즈인라 조키 팅질그나 고디오노가 나총지와 세호로 돌지기롱노가 실라 토위 지총세고는 데니나다가 나총시비 가스크 찬총원이와 티바가 찍는 아시가 포자짐거 텅디 고디오노가 시중라 나스템 양나 카카진인 주엘

0: 야뇽이비 두고총총초 다다시적 산지능진반된기나 나총시비가 측그 찬총은이와 티바가르질린 하리 다나치 디진데 티바가르치크스컬음질이다 등이 잠릉카르느크 시중우라 리중적진 올어랭가 나스템라르칭그진 카크그라 아 디한체니인이나 가르총라스과 시 망아즈가니엔즈가 하리 데릉진아영 시중즈그라 가나스템즈 카크즈 쳇더고르시요 다나 잔지가 공성다 당타니다 등이 두고총총 성마가영 심우 페피고니 아 단이나 데릉거 시중디스기 년주 하리 다나 치 시중 강안년 지지 당나 워총 즉즉 세고노 니스기 년주일 다나 두고총총디 가나스템드 치시크 아 단기나 크르그 츠크 냠기리나 쪼코 영나 시중 디능나 나치 히고노가 네일그라 합샤 차즈크 동거요카 디슈가 삼지기 과즈 통고
1: 저보 정성서 저 데모에나 나는 넘쳐 머리가 잡들 없지 도름 즉비 로마 반마 남길이 니샤비에 나뜸지 갑성라 워총 척치세르 하나 하나가 다 김청 메부즈원으로 대화선다 워총 척치라 그게 아마니아면이 오는 말 님츠가 다 워총 척치 그게 아만더진 아마 언니가 겨우 오곤 볼래 원 조이티 더니 아마가 축거라 아니 처근 조이티 더니다 아 더니다 워총 척치 근데 아니야 동지니 오는 말이 딱 가근 조이 겨우 혼적이나 돈덩나 뭐죠 스텔라 캐라코지리 스텔라 캐라코 된다 아마 야든 딥선이는 겨우 돈다는 된다 오총 척치가 아마 뜰을 캐라코든 되니 뜰을 캐 돈에라 오총 척치가 뜰을 좀 맞아 나 동지 지원 겨우건 더 서서 말도 되는 오총 척치 늦으니 니케나 원러스가 뜰을 떠나 나 동지 오는 거 되니 겨우 뜬가 총아 돈이 되니 오총 척치 늦으니 겨 겨우 이놈은 이거 좀 못 좀 되니 오총 척치 겨 오총 척치가 원러스가 겨우 좀 드네다 야우고 거기 어역고샤들은 니마 차승고린 루아 차승고용아 응어 틀어 캐라고지리 저 틀어 캐라고 된다 니마 차승고네 야우고용 루아 위톤도 루아 위톤에라 야우고 틀어 캐라고 드네 틀어 캐리톤 거기 틀어 숨죽노라 너나 동지오는 말 드네 야우 스폴은 스폴은 소에 착치잔 착치유나오는 말 드네 착치가 아마 살던 드네다 저기요 돈이 아마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따지시오니 아마 온화송다. 손을 대아가 돈내다. 켜지기 아마 통화송에 돈. 된다 싶어 저기 넣어지게 된다. 그렇게 히답도. 히답도도 니마도 고용 뛰는다. 오총 저기 근데 진. 최초 켜지기 어떤 중에 아마 통화를 했다. 최초가 아마 진지. 돈이다 대아 뛰는 저다 형이 근들다. 르그라다다 마마신 된다 오총 척치가다 르그라다다들 야우고 고카르키 손다 야우근드진 툴근드른다 치기라고 되니 오총 척치인데 총아 아마사 땅아 아마가 로스 총다 되니 야우근 당스게 손 거기 아마사 땅 아마사 땅 되니 손달이 아마 로스 손달이 어떤 투자 정도 거기 헷갈려 고다 되니 야우스 볼은 손달이 오총 척치선 거 리크샤양 Tanya watching Tatiga, so a recursion of a tachirin yogurt, that sozo, then that kergi, goramatan chiti, chitiunta, sozo, sasson, that sozunta, watching Tatin, the circus summit. Then I'm not a music says the German. There are long chigger, Tina Curran Josen, Kersonangal in the shots of my curtain. Then it has tags you watching Tatiga, Shihori, Ta Kirkis young, the young kergi, kergi lit some ashendon. Then young kergi literally yaug go carcass on the young. Gau lindo chochige lang kosoe chung rikash gnu go ta zong dang dene gau yong song e rikash gnu go ta zong yong zong ma dene gau bolong song da wo chung chak chi ne dang ne dang ge so ji dene wo chung chak chi ge gau shuo yin gau le le chung a pa so so mai chu a pa chi ge khne organ zik na chi ge ni ma de na go ne ra chen na yi dang dene ta ngi chu a pa so so ji dene da Watching thirty sundal gams can have chit or don't want to get a gap gamber as a cat, while on the lingo. Then it's a little chicken city. Ah, they don't yama drogias. Then it's a gap gamber, yara chitin margins. Then you yama drogias, a gap gamber, curse on the chun and a sequence. Not gawa breed out and chitin. The yes don't tumner, tumner. Not gaw on the perton, go on yet sarman yoga. Chuan only chin the case it is. Then that. 오총 척치가 야지. 내가 갑부 감부 감나지던 그게 와랑 때리 오총. 년식 되고 내려다 야우 간 저렇게 와랑 대리 손도 야우 초와랑 초혀메니 진 이더니 코 초과전 최고는 저서 가지고다 나 시겸 초송이 시겸 초가 야우 가 와랑 들은 듯이 나다 야우 같은 맛이가 코라디 진 된다 거기 둥고득던 거기 둥고득던 녀석 덩골내라 거기 천아이 야우 커선다 네다 슬로 척시 대치가 처리 됐다
0: Я нэг нэби дугучон чонцо вочон цэгци сегоного анахтамда ягна сижунде нэнгэ ёк ари дугучон чон пама намжик сиг мартэгни лака цха нямжэрдэнэр штамжинди сиг нэнгэ ёк го дугучон чон цамагын дэтара штамжил ёкузгшила хигтажу ягна кыргызяного анахтамда ёкуазг жэнгжу нэривайн шөничи дугучон чон орнгэ дэв жоймаг сеного анахтам штыгра дэл сегонон дэсчинэн жуйэл 조금씩 상막 싶던 유인고
2: 자듬 추진함 전화 총적 보초 소데모 나늘 강정 사통을 높질 소망 우집 소인 니 하나트미 카프상 나트던 원즈르 하나 하나자다 사차즈 나트즈라 원이 유즈 어떻거다 원즈 마면스크 원야 차르치즈그라메츠 오고 스타가 아그집 지체누라 황르다누 흐득집 체누 참아 사위 희즈 년츠즈가다 스타가 원이가 런드브스니 뜨당스 스타가 원야 아로 춤녀가 쳐서라 데이지스 오고 김녀가 우스타가 나와 쳐서라 디나 춤녀가 쳐서라 데이비라지스 더다 니 스타가 김녀가 아자 스타가 가와 쳐서라 드서주라 니기 갑다이 냠겐 주게 손손신다 최치부스가 같은 당스 뜨금 총통치니 뜨금 총통치니스가다 치하르카 올리브 좋아스 그다 오음 총이다 건조듭지 다르토니 주고 타스라 스그지 오야라흑가 마라흘 하나르듭 그자위 카치그나 아치라비저 당스 데 그렇게 스그지 오야라흑가 마라흘 데 어 까마 코스기다 чи харка олив үзөөс тэгэ다 аскаптида артгы аро уурдгы чөө чөзри дэмүзэн гүрдэн дэжис ог нит яарт каучи нит артхын егэс үтдан гүр тая дэвшэц тэгэ다 артгы сема уурдганд чи янцэн зэри ди ягэр амри хисга дэмүзэн дүү тарса дэмүзэн дүү тарса ог чөө мөрдөм на сунгач хэртира дэвшэц тэгэда уртхам чурдан сүйсүнгэ чихтири тасда дартхуна ууг сэхвжи уу ярхил мархи нэг ржира нардып гэж ави качхан ачх жир нэг хүргида качхан ачх жир нэг хүргида азэ уртхан дэ чи янцсан зэри ди ягэр амжи хий мэтэл дарун цамцама тамгара жэжүг дэмсэн дөц тэгэда уура хэртэгэн яг аян нямгэ сонсонда та сазурги танимал нэви тэнж уур тавста ниги чи дали ниги чи улондуин дэгэн чи лондуин дэгэ чүтэг гэж тасга

야냥이비 쪼꼬총총소 다타치즈가 산지능 진반된지나 나총시비가 측은 지티 참바 리비 가르콘인 당디 리비 가르콘가능아 나총시비 대통 진히가 촌니 다 긍진 나총 척버가상아 고로노가 대통 고르가 희샹가 시고노 그 동원된지나 쳇고 드시요 리드나 쪼꼬총총 참마가 십든윤고 희샤 동목강을 지등나조 다 시기에 마카토토노 시그미션토노 지니 아주 손득 영나지 소르먼자 세가 다 손득이나 죽고 소르메이나 죽고 디한치니 아주 샨남데 어떤가 시기 아 되나 그게 나즈 제행 아동아지 영나 장파시와지 저 덤나렐라 덤나 마르지 좋아즈도요 그래 되나 죽고 총총 상마그 능잼나 아주 시그미션토노 땅아 다 소르먼 영나 손득 디한치니 그게 샤넘 다시그나 치치티나 나즈기 제총아스통 탑제르 장파십 탑제르 리 다나치 레나식다고 시그미 쇼톤노가 니스 그게 소르만 영나 소능 다시그나 제즈 시무이니 오 제즈 샤근 도치케 나와티 이르거라 다 그게 소르만 그능나 다 그게 뜨지게 쯧차 다 그게 뜨지그리 영나 너그 쯧찬데 능안 디노쳔그 서미 만지 세주데 판도 그게 판톤기나 중스다 미니마츨 다 그게 소르문 영나 손드근데 감송나 하마카긴 자리 정마이 준데인 시그 스카크 제치운 조스 덕지그리 대나 디 한치닌 지나 아주 네버터 히고는즈가 소르문 덴지나 그게 소브지 만지 마르 디 한치니 하마카기나 그게 바타잉 고니 딘송스인제나 다 스그미 숑당나 산음식나 아마카가 즈즈르 봉주운다라 형나 아마카 능주 단지나 그게 아마카 능주노지나 마르토 아마카가 위다땡이 만비 다 그게 스그미 그 찰린자이주 내용 희친 팁거스 스그미 숑마타가 영이스 녀집세비 탈름 조우는 그게 조콩땅 칸디주터 디안치니 그게 아주가 벅차 영나 랑법 체크 가르마 섬진의 모즈가 겹샤이 리다등이 아 단지나 조스 제마통고 조스가 노친 제총아 등이다등이 아무스크 그게 다니스 니스가 미삼 영나 지춘 치위 서미소 디토다 만칸 요고니 도무즈 타나 서미 송준디 녀스티브세 퍼 그게 인지나 그게 다 쳇슬자 파파 아봉와 게파 제와 다 너무 그 답지가 자지요. 더나 토동원이나 테슬린이나 그게 저스 정성 쓰와 아 너무 그다인이나 가르마 중앙이 섬지 너무 그아 다가 마카 같은 아인이나 테슬린이나 두틀 제마 같은 답크. 더니 파파인이나 아 마카 같은 거 라와 더 심충이 다 피고 그게 다 라완드 아마르클라큰 제리다우나 그게 짱그 그게 그게 플머니니 또무 대한치니 봉와리 저춘 총상 그게 버치도 메누가 마카 챵챵나가 방이 로스 제마땅이 나즈긴이나 그게 레싱 죽터니 또무 게파인이나 버타미피 성리 아 영나인이나 손진 지직 마카인 영무 가이답땅이 다 만능조가 인이나 디수가 인이나 리카드고 Jilwaanjina mgsik nisam yangna zichun chibi sgmiso ditukta mankang ahjayi manbahtani manjiigu. Ndangjina achi derang shechug da xisha tungumur. Dana chuku chongchong changmaga xisunga. Da azu chargut gashigna chuku, nii gashigna chuku, kargi shigmishung ikabsa laka sormen kab maninu. Di hanchin ingina yang sannam shig maninu da xisunga. Ri tana chi shuni tisil tamzen la ta shisim rigyo ga no shisim che loa ga no gu chong chong chong ma mga ndiga tanga shisim zga loma si gu nunda chetan gina gojig siyo chi chong ma ga dixi nyan yu yel

야냥이 비 조금 총총초 장마거리고 장고 중아 십등 윤자 보자김그 캐츠가 자무 자무니 세주일 조금 총총 장마거 캔데 이고즈그 아 다소와 등아 아랑근인 쿠르나오노그 조금 총총 잠바영 소라 아 캐캐치티 경흥등거 동우 캐치 스타리그 마추도 얼롱그 초라 제켈 경흥등거 동우 캐치 스타리그 마추도 얼롱그 초라 제켈 파저를 쪼고 정총 망아지게 킬러 요제런도 킬러가 니와무 띠띠나라 시가 사무즈긴고 강인지 등나 하르담 등나 바라킨 등등나 쳔킨 즈킬 하르담 등나 바라킨 등등나 쳔킨 즈킬 리 켄데니게 켈은 계속나 보우자르지마 켈은쇼자 스팀지 킬러지 실라 녜무즈긴 지나냐 주엘라 Ri Nyangyi Tukuchong Chong So,

0: ちょっと、ちょっと、ロマン、ロマンの、ギルクトン、シャラ、ロマン、ギルクトン、カブデグジナ、アロチョウ、オーケンジナ、ドモズ、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ロスカラ、ジタリ、テンジナ、クゲ、トト tabla da otun zonji de gojir la la zonji na ajivi tabla la zong ge tabla la to ko tab a kas ji gon to thani na ba zhu go ni hi okun dina loma da go thi to gi dina tab hi man da da thank you ta mai na tan ko ma ta ti ta go ta go shu ta ta ni na tar mo ta lo su no kon ta to ma ja una thalum ja go ge o ma to na thalum tong go ge ti ge sa ge to mu tera adi go okun yam ning to shu du mu ta ni ka cha shi no ne mo
1: jit
0: o ti ta go ta loma ta tam ji go kam tong mi wa ta ta bi go ni a ta 그게 있어서 오늘 지금 그 이제나 대사님 강라 강섬 땅 띠라 띠스티 있었다 그게 이제나 가위 람트도 또 뜬주도 또 하신 같이 있다고 계신 것은 오늘이나 지금 뭐마 지르는 중이 첨다가 지르는 중 무슨 소다 지르는 중 아 무슨 이나 법다가 그긴 대유 그게 이제나 샤와도 잠시 보여 소마가 길라신 조금 주죠 땐 조르죠 손님 같은 게 타나바나 주 테니들이 다른 바진다 무색게 이제나 다 총이 아 진간처다 당연히 그저 데이터다 소마터 마진다 또는 전거 포마를 통줘 또다 시작이 다 또는 전스가 그게 도모가 그게 생금다 남이나라 지 모두들 동의 단어가 나 봤다 모두 이동 또는 단 소중한 사람인 그 소는 연구도 말다
1: 그지
0: 뜨다 보다 치르나 다 요치지 요치 자와도 것도 그냥 소마가 생금이 소마가 그 대통령이 있거든 소라들 다는 거다 우초가 진행가 대통령 연구 메커진이다 샹구다 남반나 스펠이다 어 마라 시샤 터도고 있고는 다 마라 어 그냥 년층글람이 어떤 거는 가다글람이 세군을 남아나 죽고는 자다 도르테나 트리타 옛나마나 젠타 치킨 젠더긴이나 젠더디 이런건 젠다는 소마 침무디 소마도 좀 강니인 나 초가 리리 젠타 그거 하마 침무디긴 야 네 경성은 있어 침무디긴 달라 속과 소즈 그거이나 더실비 캬노 바디니 다른 바진 또 소마도 침무디나 티시카 침무디 야나 콘주디나 테랑이나 아 단디 소마도 근디나 딱 이긴 젠다리 동지나 싫어 다 어떻게 뭐라 만그 샤안 장리 동지나 딱 이긴 저도 어떻게 보고는다 이게 소마도 잘 지민을 다 큰이 와라 토마토 기도 뭐 쇼한다니 디 타그던 젠다가 가버던 젠다니 어 죽는 것이 아닌 것도 너무 말을 다스 너무 타실 줄이 진진이나 결근 결근 기사니 무조 먼저 것이 또 뭐가 오긴이나 한 개와가 챙겨 또 못한 돈 주거든요 어느덧 젠다가 뒤에 도움을 야다 또 뭐 돈도 좀 떠났대 크게 공토 로마니 크게 공토 로마니 시에도 그만도 골자지 들은 당도 잡던 야 단디 탐다도 것도 된 점 아야 탐다다 크인자나리 예지들이 탑진이 되니 좀 쉐이티 카다지 있더니 좀 봐진 쉐이티 송들이 길긴 잠바 운장리 동대 송들이 다 중앙 취송들이 송을 공덕도 시기지 다 동도 이르니 대 탐나바나 수고 타네고 소나 알아 봐진다 다 제가 먼저 오니
1: 예제리
0: 어여 그랬던 거 따서 알아 봐진다 다 법정 거는 신의 동들아 다지 제총하는 요지 대진도 포마트가 랑초도 인지나 알아 봐진다 다 리턴 거니 달라 봐 봐지
1: 예제리
0: 다 그 감당 묘하는 거 좋고 그 생각 가득이는 거 좋고 그건 결국 처리 나라다 진단장 그 뭐든 냠다다 누가 온지야
1: 그래
0: 올해 올해 다티 또 뭔가 생각 밑에 내가 또 뭔가 망나다 다 또 뭔가 좋고 봐
1: 그래 그러니까 뭐 말이다 톰종 토마스 감 손으로 세지나는 거 먹을 거 랑 토달람 밥 고는 거 갑고 그 심을 가득 리더득 아 간지 타니 게르면 냠지기 고는데 당다다비 먹을 거 그거 지중 럭지 세트 강만스 셀용 타티니 단 톰종 톰종 그런 반 되는 손으로 세나다 좀 톰종 세지 메 캡처는 알 톱다 송근이 불이다 하마이나 게르그니 날 톱종 아크리 고너 나르기 차브르 장가다 톱탄 조통리리 하마른 그 니랑 잡지 탐치고 톱종 아크리시 여지기 요깔 즈글마 아 동 얼은 그 시고노 가양 따버 세노 셰케 온들이 타니 달 톱트 그간 손으로 세지나라 랑랑 그 그거 여름 디토니 고알론 수지가 달 톱종 예기 요너 흐리라 바바라 예기 요너 디당남 톰종 그 톱트 그간 손으로 세나 다 주 리랑 초글라 근데 다 치셰고노 디 다르마가 자안 조고노고 아르급대 인도 그싱가 안당아지 히리 삼도톤 히리 무스캅스 티타나 다 소브중 허짱허짱 한치니 톰정 거름 반딘 손이 시지나랑 그지 소브중 예르땅란라즈 고너 다지 장디 더 저저 뭐가 뭔데 뭐길 코나티니 달리 소브중 이나 이가 뭐 이거 양나지 소브중 시르땅 거라 칸이 캅다즈이나 다지글 호프르가지 제스성 했던 거라 그냥 톰정 도마 먹스게 제스성 시했던
0: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도마

디시르팅글라카나 탑히글라카나 용지 롱그메니 도무요나 양토조 소르타즈 키라야 야드니 다타 디츠르 카르마 즈미니 메타티 다나추 카프라라 머그나 일치남바 카프타 말레나 일 디나 테링고 블로그인 비단카가 참반 디나아추 트와즈가르 나타 주일 트와그 스타주라 소르크 트린 세즈주란 주이 드미니 추용 디츠르미크 트와 동어 모인지나 우지 로자와 가죽 상심 강리스 드니 가죽 상심 인지나 로친르카와 화스 드니 주그로디 잠스는 싱 나남 예히디 코나 바슴보리 우지 로자와 가죽 상심 로친르카와 화스 주그로디 잠스는 싱 나남 예히디 더치르딘 초니 요박스므라 메박스므 제클스 요박스므라 메박스므 치즈그레스 코노 더치딘드 삼티르프칭 흥무 응제요터 고치미시 쩍토 으카르체우르 고치요터 잠제미시 사고쇼와 제무르 곰지요터 돈지미시 쿠크 타무스그리야 요박스므라 메박스므 도코 삼티르프칭 흥무 응제요터 고치미 쩍토 으카르체우르 고치요터 잠제미 사고쇼와 제무르 곰지요터 돈지미시 Tani chemuz kinyanga tonjin serka nangsiga tayok setaga abjoshi tonga nyam khsorun donbi tsaka jurwa pansam tsukwazga tonjin serka chemuzga tonjin serka se kono to abjoshi tonga nyam khsorun donbi tsaka jurwa pansam tsukwazga la tonjin serka se te nangsiga tayok zna nangsiga sornga yok tonjin sornga yok Tintroni, Pelshunger Jana Yena Tayokus, Pelshunger Jana Yena Tokus, Tata Chalampak Pelshung, Tetsum Pelshung, Nipa Pelshung, Womter Pelshung, the Mosco Zayok, Chalampak Pelshung, Tetsum Pelshung, Nipa Pelshung, Womter Pelshung, the Mosco Zayok.

0: ཁང ཕ사 파일ན데 송츠비 중데 첨땅 탐바 르땅 탐바가 고니 송츠비 주 대진도 아랑는 그 첨땅 그 개강들아양 첨땅 탐바 르땅 탐바가 고니 송츠비 주다 하정께 체그 야냥카나바티나 땅데 추가근 그 통디 첨중을 앞 졸음 레츠 동침드니 주 레츠디 좀득 바람 돈좀 바 담드 제브라 좀증가 카르와 하제브라 히라브라 키 돈드 스타클와 담른 소치집 다클와 오간적 세랑라 손음 렌치는 레츠데 송이상친 땅 이 서트면 한큰 거로 좀 신이 냥카나바 니급서데모
1: 나수 스티마 크네즈 사춤 나수 등냠데요
2: 사춤지 나수 대통령 차르동 종벌의 송수시진요
1: 사춤지 제멍제 제르시 케강당 인근 땅클시요
2: 사춤네 야크키 제르시 자춤냠나 제춤 링고키 지드소인
1: 사춤 말아르 거바당 사춤 소중시파 사춤 서송시파 사춤 송수시파 사춤 외출시파지네 나수 태문근 간처인
2: 소르모나 미수드 맹국기 첼라 짱클시돈 디땅아 남바간데 바르릉체 빈지그 송기 바당 바르릉 조지 차든데 송기 알랑촌 칸비 낭테 알롱 제브르샤기 시르가 이주르시 차나 바르릉체 고지그 제마제조
3: Bien pare din ti jin bo zha yin
4: ti jin bo zha ri ren gang zhong zhe xian dong yin
5: gang zhong xian dong
6: za xiong ci li san ke lan ji qian nan bi gen kan zeng qie ci di de le cong wen nan a jiang zhong nian chen kong wo ge dong chen ji gang zhong xian dong lin cha de nian bi 양파니 피지시스 나이나 논좀 바타지라 힌 똑란지 다른 거 렌선한테나 나치이나 나땅 초 작는 바티 담지지 니모이나 나지스 고르기다 당이나 다 단시 근누나 종기 작는 초 축바 체요 공스가 설릉 저칠 데크크 맹크는 양크바 종치 그저나 나타베 나지 고르기 주가 뭐이 소치인지나 다도 존지나 초 작는 최용이 아니스나 카르토시 빙고스타미 Лу-Нихэ-Курнуга, Тимогэ-На-Лори, Карцан-Тэрэн-Цу-Сэглэм, Ангэсэ-На, Хартун-Сэнэ, Лу-Нихэ-Курнуга-Гэнэ, Джитэн-Сэгэ, Нам-Цэгэ-Нэ-На, Нян-Ю-Дэй-Кэ-Мам-Пу-Сэгэ-Ян, Ди-Кур-Гэ-На, Лэн-Цэн-Кэ-Мам-Мам-Сэгэ-Дэ-Бэ-Д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Тэ chukwa namungi tindi na kabdai chi nyanka nambi tarta linchana la nyanga wana linchani gongji warasama shit nyambari na gapsishi dana shuni nga chi daranga danshi gandrun zongchi na linchancho danshi nanga angisi kabdai shi pingurchung
3: khtam tang khtam zini sim tang simabich tun tang tun galang ni li tang li gjabch
7: Hello,
6: 你那天你那怎么看的呢? Nina, jiglan sone?
7: Aje, jiglan sone.
6: Karsan dana shawa ajiga.
7: Tomo jung sama aje ta chukse.
6: Are re re. Shawa li lo jiksim gor songsga.
7: Aje, aje.
6: Are. Longo jiksim garinde rangni china beba i khri tgi na karsan dana injina da cho selang de childe kh. Ndege injina da jiga menkur gan gan krwa nemu go de siyo kamu.
7: Aje.
6: Tena nata thamche injina yang chu darti warte na shawande khri ran beba i nuge jimdi re. Ta tereng lin sen di thone ani ga so injina chora cho selang war ge. Thamji ni thini na khada imu.
7: Ya.
6: Chu shawande siga erga ge.
7: Siga ga ga.
6: Shawande na soma sigri na chorange na yon chota wach kanda sen thani ni thini na chi soma khada jina.
7: Oh ya ya. Tangon chang lu ni tong tik song ge da nya da zwa na tanga lin chan da sing na lin chan da guma sig du ne da tanga chona da sig ka ge da a sig chona chu wach la non na da wo da mo ma me ge mo arang ge kwa na la chu ko da li ka ge sug ni na la chu ko da zi zhen ban zhen zhen na la chu ko da mo de xin na nga yong zhe ge zi ke cha la da mo de zhe ge zi che ka ma ga ni zhen da xi ge zhe ge zi ka da lu du mo ma zhe li li li go song da zhe ba la nian chen ni ka ka da xin na chu ko da zhe ba la meng bu meng bu de ke da de che de ke na lan di zhe li ka da mo ka mo yong da mo xi ka mo da mo la de ke de ke na da da li kan de li li da qi zhe wen da ren ge yi ba gen ni na chu ko jia chu xi da yong a jia chu xi da ni ka ban da mo na da xi ke jia chu ndwa mang po mang po thang ta khai ni po thong ni tam la yo ka kam tam la ga ta chi ga aba ma za ja go son de gi son ta yang khai go ke mi chi ni da ha sa ran ju gut na ha sa ran ju gut o ke mi chi ni ta ya da ke jam chon tam ta la ga tam to na ta chi vi jam ba la ta chi ga jin tian ma la ni ka chi dam ja ta chi vi ni ka kha da xia ji me chi na la tam to na la chi xi chi xi ni da vi jam ba ni da chi chi la da san wa ma ya chu ze kha da xia chi xio la dong zi nga ti
6: ᱛᱮᱜᱮ ᱫᱟᱜ ᱦᱚᱥᱱᱟᱢ ᱛᱚᱱ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ᱨᱮ 민코 땅아 소나 닌코나 리칼리노 터카게티 남지라티나 아람바젠데 이나 지가 챌리티니 테니 나스탕 치스반 요주 히제 로리니 로리 지만한 요주 요너레모 이나 샵스그 고름도 당 존재나 다 지가 머즈게 이나 지가 아랑가 리슴 같은 거 이나 종더즈가 이첸즈가 마톰나 다 파루와즈가 머즈가 이나 지가 체크메피 머스탕 살라잉 텀바그 덤모그 샵스르 주라카 존재나 지가 오마이 이나 지가 리슴가 종더즈가 챵보즈가 메나 시가 간너레모 대터나 다 땅토 랑게 민코르타가스와 샵시 코티나 랑게 테노고 탕 동우가 가크다 샤라쿠리시 땡그스다나 지 참마카다지나 담지그스다
7: 오 야야 안다 안온 체이나 선원일리다 오중하사 베르다 체리 동즈라 아그자라 둔스도 치오너 뭐 따디 토라 지가 이르망잔 주 안장 민코가 능나다 차첸라 덤뜨다 조정 덤뜨다 다 안온 체나 아 능가 능나 정자 장구다 따 정말시 차첸라 덤 무슨 말하고 뭐
6: 레레레
7: 무슨 사제나 하사라 시가 지금 자기선 주어잖아다 니치 근고다 해제 통 시간 주나라 시가 각 전부 요가
6: 레
7: 라가다 뒤초 마마 주다 니가 차첸라 덤 무슨 말고 따 안장 다베나야 민코나 딘지르나 주고 조정게 쉬고다 차장게 쉬고다 친던 군정게 찍더라 니글라가다 뒤초글라가 다브르선 뉴릴 하사르과 뒤초 지르글라 게만스타게 돈더라 아 민코 아트르 주과모 다 니톤 니스글 위나 슬론 뉴리 아나고 모르데 좀 처민코인데 대신 돈에 뭐 좀 처민코인데 다 뒤초 아드 제도 무스게 돈더라
6: 네네네
7: 다 지디라 지디다 정말 제정아 제정을 봐
6: 봐. 하정 뇽뇽레 레라시 원체다 지가 대화나니 소뇽너기 니 찍다니 아섬 아다 데모 정가 정고는 카르선데라 마소는 니 찍다니 마트고이나 다와크 망치와 손도노 데모레 모
7: 아리
6: 너기니나 초식람데 듣고인데나 카르토이노 너기니나 지가 사마치 반디치 노게니나 자지 동오레 디한체니다 초랑 땅게니나 지가 맹코는 거 샵시와즈가 존지나 다른 거 샵시 꾸노고 고름 초네이나 죽고 맹콘데 죽노가 니엔데 존지나라 롱우 직슴거랑데 존지나라 총은 존지나 죽고 원래 사클라 존지나 죽고 땅가 초친탄 좁제바가 지 네카 고추리나 죽고 가추 탁토리나 죽고 남모가 리카리 노가 지트라 만츠코 지가 삼도이나 죽고 소아이나 죽고 근데 죽건지 되느라 이제도 마즈가 쇼 요크모 데나 초 맹코는 게 샵시바지가 존지나 아 단 니가 와크 저도군도 건데 니선 삼모너 니가 저도 공에 되느나 지 참아 가다지나
7: 아젠 군좀바 니르도다 하정 시 지가 이초 휘든 죽으나다 응원체나 아고 워종사제가 워즈나 죽고 건질라듬다 장자기 죽어라 시금 마차가 살라듬다 수동나 민코가는 죽어라듬다 시가 증 안 부도 못 죽어 다 다우린즈나 건질라듬다 시고 건놀라 사가 다 투하게 시보다 제디라 제정된 죽어가
6: 아레레레레 다음은 체인지나 주 맹크리나 축구 남체탕이나 축구 너무 라카니 인지나 지가 반주 처럼 것 감데 응초 원체라 린센드게 점뇽아 초스텐 장타 너시가 개치가 저르 마 아라닉 리포이나 축구 아데타이나 축구인데 팽가 티안체니 인지나 다마 몽보던 댄디 마초던 댄디 마 몽보던 냠테 송데나 그 장타 마샤노 가무즈가 가르토나 가무즈가 양 가무 오츠게 오크지나 난초 머르게 랑탕아 손지나 머르게 랑가이나 Nikzote, Jambaga, Chiga, Malay, and Chiga, what's there and Ambassador and Jokorelasi?
7: I
6: take Carson Terran, Tamoga Lakan, and Jirak Sigh Shago.
7: A Sigh Shag, Sigh Shag. Tarunda, Jirdozo, Yono, Cheresnada, Amon Chenada, Nula, them the Chiches in Marsi, Chenu, Tilagada, Sajila, them the Lashikagda, Yuna, Chegunu, Sha, Samba, Meredam, the Marsi, Chenju, Tata, we announce you, Minko, Toma, Tomala, them the Lanakan, Muyonra. Чуглада мэнхэ тхайон самала синач самала дам тглакала чидиавсон тглаката даврён ца чуцгэ чина та ё ачала дам дару жудам тгл тэвала ёгмо касон тана та мэн фотхма чигэ кмана гомла димау тна чачэна чигэ чидиавсон дан ю чэжула чиню та коди тэшин ю ягва тна сама саса дам тла ян чигэ мэнгэ та мэн фо чуанда та чиди дан чизон дан ю ну та чигэ динарин дымзэ
6: аре та чи кони када ну нэгэ чизгэ тэтэп гызина чэринина цо чыгнымгэ нэстэнэ ингэна чи та шапши нэгэ суна мэнкона сугнуга онде сакэгэ жа чи арон па мэн цо чуанда ин анжэдэг чэмбо шондо ну нэдэ гондэ ин мэнкур ли ин чирэнгэ чи хитону чортону нэмокунина када итэнда мо шунэ ингэна та чорэнгэ шавэ ни нэстэнэ ина ни кадази чорэнгэла чонжина хчэнэ ингэна мэнконэнгэ нангэн крэвадэри Ninina, Ranila, Amenkonanga, Shapsiga Likande, Natiga, Hangis, Nashiga Datani, Niamazgana, Shapsi Guga, Ni Shapsiga Likaga, Korum Dagina, Tanya Machiga Chulikaga, Gundachisam Gunner, Jigichita Gunner, and Diga Rambanda, Chunin Chica Shawaga, Jerem the Samachiga, Motuza and Dordizina.
7: Orang gunting bangga, orang cek lihat ada segelunggu macam orang ni le pasar kosong, macam orang ni pasar kosong. Di ni le luar, di jenis itu dong zah.
6: Ade. Tak kahsan dera?
7: Kahsan dera, macam orang ni le dah Beijing orang jual ni ya. Ingat ni macam ke Xiaowanan, Mingkong jual, jika angin ke di to, sengkang yang orang cek lekona tangga, lekona tangga dah jadi lihat dulu, jadi Mingkong tuhna, orang le dem dah jadi teriokan mereka. Da dinjeg ramah je, tu lihatlah tempat di mana jumlah orang cuma yang kuri sebuah setan yang tempat di ni sama siu. Da minko juga yang tu da dinjeg tu sengja, da jatuh tu mu sama si pilih cecuna da na da jual hisisi da da na yang gundia.
6: Selang ni biji na di tu cuma sekarang juga ga.
7: Selang ni biji luka tawar da di tu jinu tu thamna lah.
6: Oh, re. Then I suddenly has a teacher. You wonder.
7: Tower, Tito, Jirgula, Kema, Nishasag, good on the
6: re. The touching of powder.
7: I didn't change of powder.
3: Tantang, Tamsini, Simtang, Simabit. Tuntang, Tunralangi, Litang, Lirjabch.
6: 아리 송체 다 체라 송지나 다 민크르는 게 나 샵식 리간데리 로마즈 고르송즈 탁버데 나 카르송 대랑 타고 송지나 다 추 민크르는 거 지금 갱크르바 안 넘어스기나 쳐다오크

0: 대나 맹코는 그 샵시가 리칸다 리너즈가 총진나 아 그게 나 샤와가 체제나 축고 아 땅에 버터 청구노가 차진이나 축고 너무 고네 이나 지금 땡클 간다 오늘 너무 손이 나치 참아 가다지나
1: 오 야야 나다 너무 그 쇼와야 만보 만보요 내가 땅에 휘즈나 아 체식시 아
0: 리리리
1: 또 친구들이나 다 아주 샤슈아서 전화 다 민코는 아니 멍보 멍보 두고 다니 지금 내 반장모다 영이 런런데 막 반장모 다야 좀더 시기 좀더 특나다 아주 안간 그나무 치르나 다 시간 나 간바자 훌란즈나 간바자 특선랑 아주 그 속사정나 요가 아주 그 리칼리스요고 그 트라티나다 신나라 속사정나 요가 그 타강나 베고가 다 그 민코는 야라만 주다 각급 치즈요게 당초 특허지나 저당저 당초 그라가 특제리 저 특제 당다 사자강나 베군베 사자된 베스근데 탄다나 운초도 게마 타바랑에나 운초 안에스게 그 아다노마 제리 아 뉴오 그 뉴오라담도 체다나 뉴오라담도 자드기치 다 뉴오라담도 영 민코 토나 제게 마즈가담도 정말 체리다 베수게 사츠드가 톤레 강에나 당초 그 체리다 구칸원다 타나 웨리 아 다시 다영 하라 저 보차는 당초 리 온초 민코라 다 사츠니가 베르게요 이제 보사도 뭐 이글란드 존노 당초 된 이글란드 이제 트리페니라 다 카가 하라트라 카다시 페니라 총노 다 수나모트라 다니 토나야 다 이부근의 카퍼제니 셀리다 치세오늘다 너무다 갬반주 단데 주로 메즈티다 야쿠리 야시스나 당초 리칼리수 다 리칼리초고 총란츠티야스 카브라나 베다네다 안에스 그 당초 니마 탄고 안에스 그 당초
0: ちょっと理解しづらいなとこってディコディーズピグランチャディジョンディアおれれれれにまてになメンコナゾノがにがなねロノヨカメカオンチュンチェヨカメカカクチェヨカメカレラシ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ゃ探知ぽちしゅがジロンサムイコがレラアジェでねち 진지주 언더목에 있는 지가 리와랑 너목에 있는 지가 카프르나 당당나 추고 양 디타라 그쪽이나 지가 샵스 치즈가 코가 치기 샵스 이고가 어떤 남인 코는 거 샵스 담제 버는 거 접고 뭐 디 한천이 이제나 양 다른 게 민코 사츠가 들리 있나 지가 와비 디탄 레우가 만나대 치게 보코니나 니가 리카 담제 버라 지가 사상 사우즈 다 마망나 팬비 너목에 나 리카 망아즈가 접지오가
1: 아
0: 예 머리에 내가 가성 대랑 셰꾸노 Mashtan Masaguno, Shawan the Tawas on Jinat Sugar, Langlanino, and Ganak no Siga Yapore.
1: Dan the Mosa, you come Mangpo Mangpoyo Nanda, Chiang as Cabana Mutongus, another Cabra, Chigan's Tutugunar at the
0: Tongue. Chigan Chazier. A
1: Chiganisan Tutu.
0: Oh, Chiganisan Tutu. Ne Capatongunara.
1: Pasi new guna chukku pasi ni le chiksuma yara mara gumu zukuna chukku chizi inde kuta xawa chu kama yonde kuzi chik kapar tanga ya chinala chukna zha chungma da chu chiksi ya nini gita lande nir tamu zhari
0: re re re re re angini re da chi kuna xe kuna minkur ga chikini sim tuk da tukunda inji na kapar tanga ra chukku ti anchani da karsang tera nina nga chu unze sakil ga da chimtsang riri nang na yiki makhina yonu maa ra pachari nina chiga chimtsang nina hama ga yiki makhina da chonshukwa shayi chu tsangma ga na yiki shi ga niga na chiga nyanchi nandu nda yina chiga mara padlayin de tangi nangne rangi riwa chizga yona tamche po yina nda htani yadamna chukku mu Menkurga Nangajina Shapsu, Korum di Tuninjina, Tachi Konishakuno, Damuga and Shapsin Tonda Nangis Lana Targuga, Tihanchani, Shapsin Manazga Sonjina and get Sangunu, Charging Kone, Natchiga.
1: Tangchu, Shashi Kone, Tanya,
0: ཁྱི ཕྱད མི ཁྱི
1: ཁྱི ཕྱི
0: ཁྱི ཕྱི མི ཁྱི ཕྱི མི
1: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 མི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당에 루안장 무제나 다 아 산양지장거 오청마시게단데 아무터도 아진즈 이중에 리와이 정말 과린치
0: 아레 정치 과진치 대랑 총문나 장중 연천칸 워케 농친치 강종 샤랑 렌친치이나 차랑 렌친조 당시 능에 대당이 자치년 칸남라 단 디셈바가 롱우 직승거랑데 초식남지 땅니 다 맹크르가 샵시와즈이나 축거 카르송대랑이나 맹크르게나 지금 샵시이나 지금 갱크바즈이나 축거 아 너무게나 리카 점노가 초치나 아라니치나 신안도노가 샘튼 마즈 다른 걸 렌친디 토니나 가다이타 니 영시르샬라 트지치스니
1: 알렘 군즈방 군즈라 과든치
2: 땀땀 땀씨니 Simtang simabich, tuntang tunralangni, litang lirjabch.
3: Songun na woshkala nontinje, gangjong shenang lintana nyambaraga sisi.
0: Zashang sivi sankalanji, dina derang chungun na jangzhu yantin kang warkay longtinji, gangzhong xialang lintinji yina, zhongki shiglam tsu tsukpa tsayo gongsi ga salang zhishil dikhaka yina, minkur ngankirwa zhongchi yina lintinjo danshi nang le tangyi jashin yankan namla kada kamang ziyita, kumi yina kabdi chuni yina, ngachi ngiparta samjik tonggu nu, ngachi matata yina khiri shegosa, mepa shegosa, ni kamamang ziyoka, ndatakla samjik mangpuri tangyi mepa ri sheju yina, gangzhong xialang lintinji jingti riwa tang mondi Then at the Chichanga, then in the Linson, Tonsum Ninjo, Linson, Sarja Dahi, Chenamla, Somritan, Donzini, Linson is Somri Yankrava, Sarja Dahitan, Dahitonui, Takala, Tamden Sui, Cheshup Takala, Rantra Serantan, Sonom Linchi, Chetsi and Brigadinchi, Yatuna Bata Demo, Dahi Dela.
3: Dana Beijinchi Dissel Jung Hayan.
4: Adel Stier Sarin Gir Adel Stier Sarin Gir Yankunamba, Chinamba de Moina, Terung of Jersey, that could be cheap Jonathan, Jersey Dangavi, Chick Chigger, or Chigger Dabjavi, Chisam Chin in Lazatawa Hill. Chessy Tirta, Jessie Sanjil, Letzlan Yamber Gavsisha.

야쪽분안바디나 참드닝 아치 냠크치게 원능천지 포냐글렌센디 치 토머고드 요누글치 일바 쳇텐자게 데릉니마 쳇라 카르세르구누게 망렌데 센신앙주길

0: 喂，主播，叫迪姆。
1: 哦，迪姆，我怎么迪姆？
0: 啊，迪姆，现在呢，去克隆尼这个这个格东啊，工作。
1: 没中，没中。
0: 好的，啊，迪呢，啊，咱们的那样，人前出来，白马群众呢，没到汉墓，彭墓中嘛，说个洛阳干部三公路，这个年木子六千块的一元，迪呢，主播个，得供个他通过人前的交代，等得四十个六千块钱。
1: 너 도마와는 등지 번영 건전바 태양 도마라 그 태양 다시 진야 수시 진의 궁궐리시 문화용가 다산 등지 여러분들 정도 찍지 좋아 특등이 다시 문등 찍었더니
0: 과전치
1: 대교와는 등지 번영 다들 양군 운영 큰 영화전이
0: 어디
1: 등지 너무 나은데 동남바 치트크 동일 하무 리얼셀라 정말 메크바
0: 어디 동일 하무 나추 嗯，如果侬呢在明年他提前跟业东的呢，跟侬是同我们个连城啊过这些哟。
1: 哦呀呀呀，挂进去挂进去。嗯，你要开工个？
0: 啊，你要开工没个？确实是个了个。
1: 那你出租个了，开新家个忙了。
0: 嗯嗯。
1: 那我有那东西等我。
0: 呀呀，阿拉话开新家个忙了，三二娃有等那去个忙了，三二娃是过这个了，没等那样跟侬是过这个哟。
1: 呀呀，过哒。
0: 呀，对那门的等阿出连城的那年不干事，晓得那年可个的么？
1: Yeah, yeah, demo.
0: Yeah.

Yeah,

我想要你就该乐子也得能够给我呀也乐我乐乐呀你也得能

온디 또그란다 시르크에르 고키와야 이엘로알로야디에디는 거지 옥스링 오미르즈 그치율로에다고 키와야 이엘로알로야디에디는 거지 오치그지가 난잠당 니마에리르고 키와야 이엘로알로야디에디는 거지

야 쪽분한 바디나 참드니가 제양 모두 마라 가름수칠 속글랑비 르가티 여만 데트르 예서군우가 세르즈가 로뇽이 주일

오싱알아 아영 일린고 온다 보양가 안다 군마 온다 봉우 허랑

온다 도양 또 안다 지기라

Onda zoyang ga anda mamu.

온다 조차하라

온다 소양 아야 안다 피가

오 싱알아양일린야 온다 오양게 고고 온다 오자할랑예치마고 싱알아양예불라무 오 싱알아양일린야 Hondi zo pito ande gura, ande zorgu.

오 생아라야 엥일링고 온디 도양토 안다 마타 온다 도체라예

세딩그 산칸란디 예천대거 송룩바당 송증 간크바 세랑자 시등 다클바 담든 수 제주부 다클바 응적 세랑당 손머린 친이엔

0: 야 다들 친잠지 응향이 나 청무시 적서 최초 정말 대모이나 저시 담비 혼도로 문다간 여크크 전이 다양 초청망아 초 탐망아강노게 히르게 세라 청청르데 처음은 워스클 롱팅제 나 청시베르가슬 타통린스능니 산던 좀송 나나 저보 청청 초당 가다샤지르가위 렌슨드건 돈슨바 아치노르 서인
1: 할리라 주부지
0: 디나 주부 총총 정말게 저실 소행근강니 여러 총나게 소식의 공성게 디침당 냠데 아주 디침다 모즈근강니 영 린슨데근강니 한든 좀이다 당니 소식의 공성아 로주게 거급성논데 나랑가초 첨보치게 열 라드친담게 주부 총총 저영 뎁진이비 헌된시에 야 주부 총청처 되나 대롱나자 다빈님오리 린슨드그 차지여비 년큰 주부 총청 멍아스가 선영온지나 다 나총스베르가 스크 린슨드 디남스가 다통예기오니나 정말 그 사우이리 히지리라 나총스베르가 스는 장쿠르리리그 자 다와등 잘흑바 자 바송지그 시투기 차츠라 나등 까마치니 차츠 특와라 다통세기오니리 디나 디릉가자 다빈닝가 나충스베르가 슬 타통린슨드그능아 아직은 카르신드 주보 총총설에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등 티바가르치가 참바 르그비 가르쿵가 참바지 참바 총없음 고득시율 디릉가 조기 드긴지르가 참바 총은드그능아 촌훈 워스클라 롱튼가 런츠그능니 양체다 주보 총총 남가 헬마 고득시요노인지나 로브리지마 총총 소저 체릉 사무글릉노가 레잉 심지 메뚝세니 레잉 헤모즈그라 데문 다른 펀스고 도마글릉노가 레잉 흐세르고 응을고 세르고노가 레잉 헤몬데니가 고득시요레 대간신이 데릉 린슨 타퉁거글름질리다 땅니 영초키 드긴저가 잠바 청문데그능니 아릉가 릉익근 젠퉁 옴지즈리 자득시요컨 그 조보 총총이요 나영 갑통이 린슨 타통 거스글나 페퍼 가스시 린슨 타통 큰거 갑릉증 득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 나나당 득거든지 득스미니르게 섬든 티노 조보 총총 정말게 일라사우르즈모요라 야, 드니 참바 그니바 인지나 영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문들을 티바 가르치크 참바 청문들 인지나 조보 총총 속에 흐담 하르치크 타근 준통 몸사가스다고 총총들래라 디나 디릉 린슨 타통 가르글음니 릉가 흐담 하르치크 타근 준통 몸지서큰거 조보 총총이요나 디 다스타니 중다당이 따득스가 역화스게 좋아치그래와인 레드간치니 데릉 티파 가르치크 삼바 정문데그능아 아치그 주보 정충초레 아르근 쇼바 제릉르기 잠노그 초릉머르 회신 큰니 화신노그 아영슬제 쇼바 세르고노그 포시그 타티 데브충데그능니 주보 정충청머 티파가그 타등마세니 담지즈브셰시요

re tarung chu tipa garchi ge chamba chungde ge nang a ta ti chu ge dang song na lob zhe chung chung chi xian no ge dam ji zha dam hui ge chen ni ying a chi zhe leng yo na ge dam chi ren ga dam si lan de ga zhu bo chung chung nam ge nian le ma ge zhe ge ju ye le chamba san ba ge bi gar kong ge nang de hun xi la a man den zha xi yue ke le sin ni chang chung bo si ge ge dam ji ji dang nian de xi bi ri yil dun dang dun ko wi ge ge 힙샤즈가 통어즈 정말 냠추샤시인 야 저거 총총처 디나 데른 게 디서 간망아 지는 게 나 총시베르가 틀 타통 린친데가 능든 도디 고니 정말 옥트즈기나 공슬진데 디나 저거 총총남 그 튼든 땅 참비 헌든신의 옌

0: 어쩌마 리만주야 솔직히 제가 디지레
1: 새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놈을까 얼고물 세속고 년다 있느리
2: 얼고물 차치 아니서도 얼고중 차치 조버섬
0: 야 다솝치 주송느리 어쩌마 리마 윤주리
1: 새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Денжик жирса иннери.
2: Джимчилэ джилэм хсэсун шил. Денжик хийша сэмсэ зун.

0: 야 야, 대나 참드니잉 아츠 정말 냠게 정디 오게 진추크 담코스 말 호정 아이주일 야, 대나 대랑 아치근 담요 나게 담코인데 섬코 천에 온지나잉 주보 총총 처천아 디나미나라 업젤 마니니 세만 진제게 츠 영나 하샤 조모 딱딱인 야, 저 정말 냠게 지그다고 담코 있던거 뭐 가라시기 끌먹흐 와치기 잠크
1: 솔렌젠지 소사다노
0: 야트보충충처 데나 체츠르 초위 르글릉거 쳐나 너스타비 냠뇽모 요케 가라치크 크르흐 어탑케 와치크 자크 어탑케
1: 다라 아치토 안키소
0: 레디나 스탐코인데게 츠니게 능든 주보 총총 총마게 사우이리 히가 데나 스탐코인데게 나츠르 스탄여비 라샤 도무데 근데 레 라샤 도도코다 나치 남진게 저유천니 아릉게 닝크르게 아릉나 영나 아릉땅 하징 턴니노게 머데드글라 던들이 주더셰게요가 도나 던지게 또 흐시게요가 야 땀코이 니와 뭐 인지나 그르와 라비 쯔 그르와 치키 땅

레디나 담진데 얼그뇽큰 시에히큰거 조보총총자 뭐뇽아스가 요지리 그때 조보총총소링 어릉니지 디노가 하시 로디브득 전이 조보총총소 등 냠줄르샹도 큰거 담질리요나 하신들 린슨 타통거스 글름라 피퍼가스시 린슨 타통큰거 가브릉정 득거든치 득승니거 섬든 나랑아당 득거든치 득승니거 섬든 드인 득한치니 조보총총치 전나 남진데 담회시조가니 샤파시조키니 어둥르 렌조영 키나가 도모가 조보총총요나 하신들 린슨 타통거스 글름라 피비다당이 나츠등 냠데 로시가 공승으로 버가스시 골라 찬샤 야나 총 조보서 경주바 세롱르지 아다 합시 대충 아양스지 쇼바세르고노그 대충드 토미 블랑시가 전나 시가찬도 모즈세요 대응 디럽저 본지등 저스고 폐지저 와프등 스타니 히샤등가 다친 유츠 아년친 하츠라스타니 아질랑 초비 디럽히다 헤데 Hrti pomo tang loor ganshun mepar Tsangma kapir je ganyan tong jaman te Shengzhovi dirimdar Ipi

0: 야 나청주보서 디나 신행아 처마터터 데릉게 나청시베르가 칠 타통렌신데게 참바흐슴바 아르비 가르콩게 나시게조엘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노르가 로보시글리뉴리 가르콩
1: 히르저 데모조위 가르콩
2: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1: 나초 로르단세아르 비 가르콩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시 비에르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형님이 나 총 시적 소등 주보 총총치 샴든지 파마남바 대른 그 나 총 시비를 가슬린 쓴다 그 참바 악슨바 르비 가르쿵 그 능도 최초등 냠출 이주 그 청청 호시 타지 희샤인지나 시프르 예뜬등 스톤킹 세기위 가친정신거 거거 희샤즈가 통즈기엔 야데나 데른 르비카르쿵거 참바 청원데그나 토머치 훈식라 아만 던자식 요클세니 참청 호시 타케 담지즈가 따주엘 훈식라 아만 던자식 요데 고모 치 토머 참득 총드르식 신유르 칸가게르긴치 최치시프르 뜨그마조비 나치기요 반자 스카프트글리 아카르 치글라인 뜨그마타비 다느 함브르타나가 시스르 일랄로비 람브르니 시비 아정가 아말라 아마 에게르긴치 데른 침득 촌득 토니 쳇이르가 다제리브디스 아민할라 아릉흥 메브르 차흘 지글마당 냠데 므치 훈나 카지시 어젬츠나 진짜 융제 토마슴첼리 미시비 현정네 치 머즈응라 에게르긴 공투 첨부 릉득 비소 온징 고미 아릉가시프라 아거근지 촐라 허줄시송 아미치트 허므르 촐라 스크프트글리 카르마 시글리 도마츠물 다타 카르스므라 도츠슨 아마젠트그징 촐제 아마응아르 예헌지근드 어짐츠네 진짜 용리 아미치트 지그퍼 야튼 요비레 지실 아고모테르 아미 릉게 시팔라 사마 띠르 머기브르 시피 아르가르가 토팅응니 릉게 쩨고니 지 카르율 아니 시파레 아름신 시바디 소브충라시 영 침득 총더 쳐송 게르긴치 퉁디 정저 지근지리 진티 토마 응압지리 추치시바 응 집지 시집지 바리 니삼나 체집시비 로르글라 슈춘시오나 탕가 다 한킹리 흐뜩실시 남직가 지실 일라로비 람브르니 코미 므그체 응물탈훈 인양 코무 일라톤바나

시비 카르트니 쪼브르다니 치트 데릉아 게르긴치 첨드가 촌디르당니 키초라 아레와 첨부증 요서 게르긴치 따통세지르 촌라 글람바시 르타니 마레서 최치 남진드 톱슝고 촌니 십츠가 중증증 톤탑지나다 통지머 초초 드그르글리 아젤 탐노 코트레서 촌 드그죽게 지근지 진짜 흉게 응 니르지 바리 지실 스카찬데색 시비에리 트체비 문등리 콜로버비 오지지 바통 하자치 증오라 레빈 침식 톤바통 타나 시바그 존드글리 글로버비 나르손요 바잉 르토송 샤닌 시바 호트진 조츠르데 닌진리 하징 하와리 람신나 시바 만증 나식 잉 침득가 츠군다 츠송 침득 츠군디 이르땅 코모 시빈 득득라 쯧데 아거긴지 미 시피 망님 버버 아거니달 아짐스나 쳔드가 쯧데 쯧퉁 아레르 코미 시바 토마 셴비티니 망버비리 예나잉 할리바식라 응고닌 지그버 다탕 미 아릉거 시피 망님 버바 마코 망니 마비비 젠치 코모 Mokum bashigri. Tsunda drezi agerkinje kanta sonib jiper. Tarte chuchishibi bjangji la bjini yongna tonjang zitashila jig tuper shkalindu jisir. Komisimla kana shungma nyongwi argahtu shik jishir topti ergochinli gurtumbana. Shibi amr gni dayo barg. Lamrni Komi shibi lakpa lanjini. Simla rshuk gavi adershi che dronang shikchil. Komi shibir. Nzindag girginchi chola ilachi shtambu jangdi. Ki chochin bapashi na chi zangvi tonjangla njotv kodgari jisir pshishil.

아마시크 히르브땅 샹찌라스땅 샹찌라스타니다 땅이 랑그 워트흑정위 담지지그릴 다나 아마시키 흐뜨잉 코너스타니다 땅이 랑그 워트크 레흥저위 담지지잉릴 Tsui chu na yin dh tang dh shtabi shtam jil mga zhiyo jiri la. Nga tsu na chung chukbo sa yin yin pa ma ghe xiam zi ra htu ngak chun ni dh shi chi nar sun bi zha him hun din xie.

야, 니비 나청무시 저서 디서제강기 영 데른거 나청무시 베가츠 타통린츠 똥츠므다 니저그란타 린츠데거 좀저 바당 돈츠므바 노르초당 좀증간 크바 차자자키 스타클와 담진초당 시치프타클와 손머른 친당 응적 테릉니인 텅지밀린츠는 나초 영시른자용 따디무시

중국 사지 집접에 제첩수제 시진핑 기프단도네 저희 진속제 로지 냠뇽 외출 럭부신이 저희 진속제 공돈 남영 오서담 브샤기 당급 예치프 담보 등 업된도 너진총 랑즈 나랑브다가 탄들럭 지지르비지 저희 진속제 공돈 예티리르 갈와탕 예랑 삼플십이 그네년 그제 멍멍라 사지 저제 진점 셰프르 흥글등 사지 사지 심부르 끙츠니 에제치 비선 토이 페이지제 회리랑 모지 닌다다가랑 저희 진속 전소 컨트 사지 종불 바 총총게 진점 셰고 차차 어른은 페이지 요래 시파 소스 자치 로지 흐샤이 금던 달랑데 블랍친치 카프식 저비 능툰 사모르트고 냠크니 챵프 컨던 저비 사지 메순 드닌 참만조고 괴트 상친 저희 종치른 콰닝 토총게 토마 사지 종불 바 총총 근호 챵깁샤지레 다르타 나치샤비 담질레레네 사지 혼슈바 남치 체쇼라테 니브지바 카르트기네 니 저희 진속 지 담질 머 흥알리 망부르샤니 데릉가브 데친 초아 리 하우르 총아식 멤바 참머 히센지기지네 지르통 르갑자 소릉알 우르다 당포르 마르믹 이르코르춤 탕아르가브 응얼구 셰퍼 밤니 쇼아탕 르장추치 띵구르 와르칠 찹침 쇼비 로르지 징그스 차피르카베 쯩이 띵소 르자킹 어 콘소시티 나츠 땅기 랑츠가 랑브드기 중국 사르지그 나트너니 타추 셰피 데름 사라시브시 쯩이 띵소 제르곤톤 티 데니브종 중국 공산당미 처진 당지 제첩수제 시진핑기 쯩이 띵소 제르곤톤 르젠젠 땅 다르플릭 동버 찬톤 통칭능에 땅근 촉친 조브지 비츤데 제첩수지 괴트그르 독셉탕 스마나워 페브데 저희 진속지 마르케스 랑릭지 저시 사이르 바탕 중국 동이 송절등 랑즈 나랑득 거롤름 덕초 파르진 총셰파 속제 탈라 냠뇽 사친 등 로르고 가침 시오 바 당섭 덕다네 흑사르지 사르지 셴부르 깡츠니 제첩수지 괴트그이 베센토인 페이지 라테니 춘 용 라프첸둠 샤제 진총시데 데르흑사르비 나질 흑사르틀 치무 탈라 랑흑사르 쩨 바탕 총섭 다르플 탈은 고흑사르 앞잠바 장진 환준 탑지 럭터탈 거크북 사람 초바 젠쿤 화인 즈튼 탈 점직 사라 토밥지 쉐기 비 블랑샤브도네 응아글 나모 데르 그히 쳔보럽지레 냥르투 젠진 니 소님 담비 럭는 와르트 랑츠 랑브덕 건 소시브 냥르투지 당투 예브 당프던니 종습 다르플 동비 토키 쳔봄 페어럽시 저희 나빌 럭덕니 비 하모 데와르티 그나우 망라 탕글세레 흥원칠 스타드 망더치 흥 르모싱 타르투르덕니 페지 돈이르 쉐칠 데메치 쉐트 마뉴 와식 초르탑시 바당 타나 사차 잔체 회음자 피피 징을 진다 밤캄녕 창미 강옥가 사그지르티 르흥우 차당당 사르지 잔히 르자부 럭습지라 양치르 셰프탑시르 와르트 괴트급 샹르지 제 종습 라긍비 파이치 세슴지 캉드게 종습지 차치라테니 하모 데위 영덕비 샹리르그니 예쿠르 냠지 제 캅숙잔니 곰바 레레브지나 랑니 제 라위 스탕답초레 롱업지 정아 데위 탐모 용법 그거 침범 드그천니 그거 시작했던 사업지 점범 치트반 파르왔던 데머리 머리 찬유 용법 어다 붙이는 파티 어제킹은 어제용제 종습 다르프지 회스톤의 데버치레 데르니 여가터름 차그터지 예삭 조임비 괴트기 로르니 와르글 데르급제 랭긴 어델그 명랑도 쇼니 여가터 망초 사야르거든 님범 섬침 초아 젠틀은 제럭사 송어 샹친 용제 데위 쥐아르도 샤비르 크 치트라니비 그저름제 잉이 당법 단송시 바던 차든 망식 톤디 스톱실 등니 참지 종습 즉저 라르킨다 등 제웅제 제웅 참지 종습제 럭슬 보르 란더 제모 등 참지 종습제 강트가 렘딘 란더는 그네닝 망망지 예랑이 제 스톱킬라테니 제득 담비 초학점비 소님 담비 촌츠시그레레 가데 예브 등부터 반네 응이 토고 된소 좀 촌츠시기나 제 용라 샴득 시와 등 튼들라 로리 셰반네 저희 진속제 공돈제 탑릉 사르 스탕금 제실 가친 잔시그레레 괴트르 딱상 니콘집식 바탄 사시 등 남시지 차친 럭답상이응 응원칠 상친 나랑가 징글 코너 흑강즈비 통콘제 게임스 노쇼 탑제메레 데럭 사르 이츤데 르제웅 랍 삼치 흑치 거스타윈 토츨디 양업치 십탑시디 괴트르 이 카등 납시진 탑지 거급 담점시디 니콘제 럭차디 르제웅 저스히 저긴코 등 드림틀시 아니여충 요충 체모 흑스마 저정 테그니 서지 측바니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རྒྱ сыхо чондл лича деви дем хукейв шажире мацендэр нга чин арджи чевив шаан нгцэнд тапа терэле вэрв царджи ларрхмэндэн жухтапатэн ни татун нгацу шэ тэпи ни дон зэги ор донор става

야드고나바데나 데랑글리슨데그 치토그민 삼디로 티로완 콰르심자글랑비 양라 고브즈스니 에몬라냐 모즈긴 몬데앙 소서르 삼디로 치사카르와 미양나캅 지미리스는 아리와시앙 켄체조고요나 감디티소통 코르쿠탐진시니 리스는 페브르갑스스

야다나 같이 깜디 되는 글이 쓴데 그치 도면 장비를 제대로 관심 작을랑 왜 양라 고스스 군우가 말냐 뭔데 디다다 다들 지치 견담나 리슨들아 산지비 상큼 한지 운전이 넘던 버주일

야트고

야트코남바 테나 테릉글이 쓴데니 엘마다르치컨 로모라랑 마사군우 그동는데 소소런 잠딜러가 지등레와 샹킨치르고시 감데그티초튼 코르쿠담진시니 리츠는 베프라가스시 카테이온의 급설레츠는 샹킨치르고메나 나치 샴라 엘마다르치컨 위 로모라랑 마사군우 그동는 야문데 치츠크냐고 소위 더스르 고르기라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리리 뭐
0: 아래 공 장송 만큼 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용아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송 만큼 나 다지 니야 구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송 만큼 다 사가지 지거라다 오나자 너 간고 니가라 대치 송아다 찍찍지 사타야 너 간모 송글 덕대나 캐니 아득찍진 요고노 초막사세 그 초치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 밥트 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 찌가 송족기
0: 머게가니가 약 처먹은 건데 땅이 힘들다
1: 뭔가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지타나다 다르츠칼로 송노리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꾸어무 지나 리콘 사차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차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저 그거 알아 난 골록 걸어무 난 나쪽에서 너나 자주 화롱 거라우 초로 거라우 장송 만캉니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니 덴톡 찍거랑아 다네자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닐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 때
0: 야다 촌 요나 마송콩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마리 냐테랴 템메톰 요크
1: 아마 다마즈모 니리
0: 망가모
1: 아마 나나체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0: 어떻다래히 야치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어데야
2: 깡르 콰르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 존캄 트나 장송 만듬

Yeah,

0: 我在等当地保障上的人都是他们妈的集体，我跟人家，他们跟人民给他看，他们直接当他做，你后边用个忙活个啷个的东西人吧，现在各个有个么？
1: 是呀。
0: 等到他过到休息那，各个他妈个拍下的做嘞，他都给他讲一点，跟他说，他休息几年，做嘛，手术个没力的，等个有那个软疼，等你把他都给他，我都用觉得他跟人家说嘞，通常说那，等到他吃个那，他回去休息那，什么时候能啊，到时候就能啊，就可以蹲着吃么，他那。 나는 지금 이 돈이 있었으니 좀 싸우지 그런다고 근데 다 놓치니 왔더니 당도 전자는 나 도마지가 도마지요. 아, 다 진등가 없고 소중한 거라 그니 다 가르마라는 거라 그니 와가 다 전자는 거 어떻게 지금 난 좋고 말하고 말하더라. 다 진등가 다 로라나 된다나 봐 좋고. 이제 다 니치 때 되는데 그게 와가 진등가 오초고 아, 지금 그 다가 오초고 그 다르게 가진 건 니가 노화가 니가 이제 조정 못 니가 또 가까지.
1: 그치
0: 다도 그 팀 버추고 팀 그 차진는 노 텐도 마고 텐도 마리 텐 그때 디월 때다 니라 당기야 단데 아랑아 담 마즈 그 마치도 고도 아랑아 티 지기남도 소중 그 땅에 요구노 마라 소중 그 논데 아랑아 다 니가 양지라 다 동지 그 땅에 신 때나 마나 추도 그때 강리 정다라 추고 다 그게 리카도 고도 그게 인지나 다 그 아 어쩌고 인지나 그슬 근정도 이 추운도 동데 가니 또 모이나 때하고지 들리다 또 고때 오고 침대가라 갑자기 들이 침대 거 갖다 도무스 나와 손 실신이 영어 돈이 저 그들이 하던지 말아 그것도 도무스 그도 말아 또 돈이 저 줬다 고때 내가 그게 이제 나요 아니 그 세딩 그 호타라 뒤에 밑에 그 리듬 같은 거 나타 리그 저 따라 아 최저 원 나타 따라 그 자마 양 저 따라 아대 뒤에 차량 신 그 뒤에 근데 차량 신 그 호타라 니는 남 군으로지 도무 밑에 갑다 이도 못해 점도 같이 갑다 이도 못해 지니다 하고 뭐마다 지나 와 대야 도다 지나 줄이 있다 나도 단지 나니
1: 지야
0: 아티 송통다 가슴팅나다 티 뚱디너 얼마 진짜 칼라 감삼다 총총총총 해 도무 인단들 나시 뭐 도무 가년다 도무 나 그래 도마 그게 주는 나라 다 기린 초년다 된신 미 코티 람다도 고티 나시 송탄 그 송수지다 간다 오가 가이 켈이다 오늘 데인터넷다 티 토타니다 처시 탑거나다 그치 예나마나 도마테다 옌다마나다 니다 카르마즈랭 돈다 카르마즈랭 돈다 카르마즈 마랑 타수 단디 오코 토타 니 그건 조가도 뭐가 아 잠바도다 테니 개메닝 그무
1: 니지야
0: ओले ओले ठीक नहीं तो नहीं था चीज से कोई चीज उगा जब कभी तो अंदर होगी ना तब माँ माँ भी मैं करा था तो तुम तब तो खून सुन चेन चली नहीं रही होगी या
1: जी जी जी वो मारे था कौन आ गंदा कुछ कुनो चू थोम जंग रंबां दिन सुनी शे चिना यंग मुस्ल ता थोमाज गंग सुनी चिना चिरना थोप जंग तो शवा का चीन बिताना कंला गंग सुम गनो हिरे रे योजर चरन थोम जंग दे मुस्ल ता जी थोर जिंग दे काहत नाव नुग जिंग यंग जी कंला गंग सुम गनो हिरे जी चेस दी वार्कब तो मुझका क्यों कता नहीं यंग ता शाही चू कर गे ली लंग सो सेम कम गंग गंग सुनी शे चिना लोरा ना चुक ला कनरे जी जी तारमाज जुगो नु जी तार को नुग काहत तो मुझको नुग जिंग सेम कम गंग जर तो कता नहीं कर गे ले गंग जर तो ganglaa kanchmung ganjir tog yang jigi chini tamuzgirti tanggig ga tondog yang namba na chug yoni tamuzgirti tangna ganlaa ga tan thomchang ga rambandi thopchung namba ga kar gang mugsig ga tiyabanda tang tambi yang jiga mugsig ga ngan chizi na chug yang na kar jiwa jiga tarchung yetab tazo yang chimuri
0: zi to ngumari ta thomchang ga loma jimi ga tarta usho thopchung ni zong ti ta jiga loma dhu ga ka ga nung shu chi gu nura loma ga singkham ta 디가 디미노란 도무고 나츠클라크니 하진 그 지망하고 너 공원 챙기나 야노산에 도무 지망 손을 뛰는 바진다 따따고 손도 사르튼 도무르 튼이 마세크타 로리 리진다 따 지망 지망을 더 걷던 거 소로라 정원이나라 디가 너 쉬티 오고 근데 너 쉬는데 도마 따고 주고 그 소아르 코아즈 도무 밑에 계시나 디냐 예동스고 음 예동스고 따 가슴 그니 그 소아르 코 도무 손도 자 소고 지라 카나 디 카베 따 쳤던 거 예동고 낸데 따고 주는 지나 쳤던 거 다 주 종류가 너무 밑에 그 세나티 그게 이제나 아 그게 생금 어주 밑에 그 생금으로 가고 밑에 그 세나다 아주 이거 아 심지금이 뭐 전부 이제 전부 이제 돈 거는 이제 전부 다 아롱 희치와 그 전리 중화 너무 그래 세고 그 그게 세고 그 딱 그런 탈 때는 너무 그게 이제나 사위지 진짜 뜨고 주 그 가면나라 맞아 주 단체 뛰든 하고 주 소총리 좀 뛰어 이런 말 좀 다 만당 다니 돈당 다 로다 지금 근데 탐질한테 대해서 좀 나고 저 로마 세지메 그 순속 그 무쇼 그 용수도 거기 그게 일동의 차는 동도 제망한 적은 없어. 근데 제망한 적은 없는 데 다시 나타 타카타 손이 오고 솔다 그 있는 길경들아 보수 그 갑도 뒤에 둔빈 뒤에 인구는 내 인구는 많은데 저 용가 그 실제나 그게 제망가 그거 총용 그거 있나 그거 순속 그게 있나 배지 가시고 배지 가시고 돈이 단지나 신호가 농수기라 아니 신나 겸성 그 농수당 좀 신나 보다 그 농수 너무 그 지나 농수 이거 알아보는 좀 맞게 한 거다 포마다도 되는 바 진짜 총리 이동되다 그게 있나다 대단한 거는 혼도 지나 아 니가 저거 총리 이동이 제 저거 입지 금이노 심지 금이노 나든데 거나 정부 혼도 지나 겸성다 지나 다 따고 쇼그다 저런 거 다 근데 사나 저거 포마는 니가 아마한테 잔존 잔존만이 그렇게 지나 자투근이 그 니가 돈도 망한 정부니 너 좀 어디다 쏘그래 뭐 자투근도 정통의 정부다 그 포마티 이게 생각다 그 총진 이동되다 그게 대통령 생각 마땅한 뭐 마땅하다 다 로마 망한 그 생각 지금이라 다 디진트 그게나 갑다했다 많이 다 도모일이 다 아름바진 도다 거리는 나팅하고 있는 자리에 온 있기나다 다른 바진 더 소만하다고 때는 후지 시에 지신 요구나 오나다 그 저 돈던 그 거기나 죽고는 뭐다 전문 뭐다 건던 거 그게나 근데 거기 진다나 다 소만한테 도고 때니 뜨더니 소마즈 그 달름 찬스 그 동구나 마음바 치즈 니와 찬스 그 동구나 저기 그거는 결진진 양치가 돈이 쓰더라나 소마트 그 리잉 그 일 승 그 그게나 샤주바 디라가 그시 덕중의 그것이 링 예승 그 그게 샤주바 때 덕중의 그걸 때 그때 다스토고 그시 또 시 서우진 증구나 달 바진다 다 지린 지린구나 다 그 다 돈당는 용도 감이 소마트마다 바진다 로그니 된 된지리 카데리 때문에 다 소마 초 건강 야 다 초 바이 건강 야 다 아빠 체크요 아마 체크요야 다 녀석은 다 주무비 오지들이 또 그 세이티 그 지능이 줘도 동물
1: 지야
0: 사고는 그 동물 때도 때 지능이 달리니 뒤토다 대통 찬 듣거니 다 좀더가 가되고 있잖아 혼자 지나갔다고 성장 밑에 좀더 그렇게 나나 야 나가 초근딩이 되나 아니 총원 보고도 그게 야 나가 듣고 이제 되게 못 되잖아 다른 게 뒤쪽에 지금 되고 휘사다 되게 자리 달리니 야 나 수고 파인다 알아오 네 대원도 체크공공이 있느냐 네 로직이 있느냐 어때 좀더 그러시 하지 마 너무 망나다 때 어디 하라 갑대리니 아 나 수고 대원도 그 초원도 못 그러면 돼 또는 네 초원도 체크공도 못 그리야 그 수고 다음에 그 수고 지난 뒤에 아 저거 통원부가 완전히 지나다 은주 소식이 전부 너 담치 보고 제 공들기 하라 지나 잔자가 은주한테 인제와 의무 전부 근데 그 리리란 너무 그 라크인 제와 전부 너무 그렇게 참다가도 가다 이리티나 아 그게 초 공수 대화를 잘 지우고 있을 건데 너무 그게 지나 길길라 종이 그 남짓 길길라 종이 예치도 또 제스트는 요구는 뭐
1: 네
0: 어 뜻송나 뜻송은 누구 왔더니 다른 바진다다 길긴다 참동이긴 대화 지상하고 송통나 Gilgintong Chimtongi Dio Chizong Songwa Tongtani Soma Tato Gota Gyan O Tang Ka Para Gilginga Zang Sa Yin Zimu Tumuz Ka Chora Yoko Nish
1: Chora
0: Yoko Tona Ta Tar Bajin Ta Shaiti Mara Kata Zi Yoko Na Ngalam Zi Cha Guna Chazi Yoko Na Shaiti Ka Ku Gilginga Ta Man Sir Tuna Mara Ya
1: Nidhi Ya
0: Ta Chigar Ti Tota Loma Ma Gilgitong Ni Chala Loma Ma Gilgitong Ni Kabda Yoko Jina Aro Chua Okan Jina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Ndi 다들 탐나만 아주 던지서 야단 일에 라라즈가 때 아주 쳤구나 수위 탑자도 어떤 좀지들 근데 고지스 라라즈는 이제 아기위 탑라즈 언급 탑라즈 뜨고 탑 아까 시지 언급 탑이 나봐 이거 고니 이거 근데나 로마도 그때 거기 이제 탑히 만져서 탱주 때마이나 탄도 그 놈아 탑이 타고 타고 쇼 탑탄 이제 탈모 탈 호수는 돈자 도마 야우나 탈음 야고 위 도마 동원아 탈음 동고 그지 되게 세게도 못해라 아디 그 그냥용도 쇼도는 못한데 가자시는 이런 뭐
1: 그렇지
0: 어 뒤따구다 도마트 담지고 캄통 미와던 뜸비고니 아 다 그게 있어서 코너 지고 그냥 아 대사는 강라 강숨 땅 띠라 띠스팅 있었다 그게냐 아까위 람트도 또 뜸주도 또 하신 같이 뒤따구 계신다 선호지나 지금 뭐마 지르면 니 참다가 지르면 좀 소다 지르면 아 주전이나 법다가 그게 이제 요크 그게냐 샤와다 담지 보여 소마가 길라신 조금 주죠 근데 조르조 손님 같은 게 타나바나 주 테니들이 다른 바진다 담 그게 때인지나 다충이 아 진간 쳤다 다는 기적이 데이터다 소마들 바진다 또는 전거 보말 동료 또다 시작이 다 또는 전스가 그게 도무가 그게 생금도 남이나라 지 모두 동의 다는 거나 봐도 모두 이동 또는 다 법조 어랑신 그 쇼는 연구도 말다
1: 그렇지
0: 뜨다고도 치르나 다 요치지 요치가 잡아도 것도 없긴지나 소마가 생금리 소마가 그 대통령이 있거든 소라들 다오는 거다 우주가 진행가 대통령 연구 메커진이 다 샹구 다 남반 나 스펠이 다 마라 휘차 저쪽에 꾸는 다 마라 없고 괜히 년층글람이 어떤 군을 가다글람이 세 군을 나만아 죽고 군다다 돌때나 들이다 옛나마나 진짜 지금 전덕인지나 전덕디 이런 건 전다는 거 고마 침무도 있고 도만도 좀 강리인 나 저거 리리진 때 그거 아마 침무도긴 야 네 김성은 있어 침무도긴 달라서 와서 무슨 그거이나 떡실도 있지 않은 바지니 다른 바지는 또 도마도 침무도긴 지식아 침무도긴 야나 콘도 지나 대랑이나 아 단디 소마즈 근이나 딱 이진 전달이 동지나 싫어 나부터 또 뭐라 만그 시간 전달이 동지나 딱 이진 저도 어떻게 보고는 있다 이게 소마티 잘 지민 딱 흔히 와라 토모 트기 토모 쇼한다니 뒤 타그던 전다가 가버던 건데 어 죽는 것이 아닌 것도 너무 말을 다스고 너무 타실들이 진진이나 거긴 거긴 그사니 무적 무적 것이 토모고 근이나 한 개와가 된 것도 못 된다고 언저지나 어느단 전덕들의 토모 야다 tomo tondok shang tona te kagira kongto rumining, kui kongto loma nyan shi, te kongto kolta zi tali ndang zi jatong yaa, tam di tamda dhokta dhan zoma ya, tamda dha kui nzana riyo zi tali, tab di ngi tani song shayi ti kabda zi tani, rinba zi shayi ti song zi giri ngi zhanba un zangri tongo te song zi, dachi nga chi song zi tali, song gong tok zi shi, ta tongo to zi giri ni, tari tab namba nasu ku tani wa song na rinba zi ta ta jayi gabun jo umi.
1: Ri ri ri.
0: Oya oya, tari tanga tatsir rinba zi ta, bob zhungo nang shi na tong tara, tati che chungaran yujir tepshin te thoma tiga lang tsu tingin na rinpashin te ta ritang kuni talawa bakir ta ku kamtang miwa zina chukku ku simga gadu zina chukku ku kin gerduk chuk yin na ta jindan jang ku mokitang nyamta ta nukang jir ya ole ole tati thoma ka senkhung ita na ta thoma kabda mangar ta ta thoma ka chukba
1: rikanda ngomari ta thomchong thoma zgam sunu shechi na rin ka mokisil ka lang thotar lang bab gun gur kap kar ge simr gar de le der de kan ti tan ye gelum nyam ji ge gun in da tang da ta bi am ge sik ge kar ge ji chung lag ji se tu gan ma zu shel yong ta ti ni tan thom drang thom drang garam ban din sun shi na ta chum thom drang sir ji me kchir na lhop ta song ge ni wi ta ha ma ya na ger ge ni na lhop jung a khri gun ar nar gi chap ra jang ge ta thop tan ju thang ri ri ha ma rang ge ni rang zab ji tham chi ku lhop jung a khri si ar ji ge yo qal zu lo nga ang tong o lung ge si kun ka yang ta zu se no she ke yon ri ta ni ta lhop gur kan sun shi ji na ra rang ge кырга жерим ди тони колон сутек тал хобжун эки йондар хирирай ба пара эки йондар ти тандам томжун гыл хобжур гам сунушана та жу лилэн цогла кэнэра та чишэ куну ди дарма гы жаан жогону гу аркып тэйн гурчинг андага жиг хири самлотон хири гы мысык абс ти тана тал хобжун урчин урчин гы ханчыны томжун гэрэн бандын сунушэ чинаран гы жи хобжун ертэн ран раз гонэр та чиг жаңти тэ зэржиг мы гы дэг мыгил кунаф тэни дали хобжун ина ega ma ega yana jig thob jung shir tang la khani khabda zina ta jig thob tur ga ji ji sang yet tang la khani am thom rang thoma mus ge ji sang shir tang
0: ma ji ta kap ta ndar ge thoma wale ji chen ri ju ge khe pa chen ri ju ge tena homa and jang di pa shung jing ge thoma ge che sang ni go tang nan de char chin da mo la khani ra mang jong go jer ta nang ge se thoma ta ji tang thu ge ge lisum de thong jing ge thoma ge ing gu ge ji ge tang ni chim da ge ti jap chur gi чимдок жапчурзги ти таңата ломарын кенгенара та чыскунур ломазын гена кыгы тенек тонын гена та туп таңадан балу сева тунди чива анды мен гому
1: синан
0: ни да туп таңдан базын да тонын гена та туп таңдан базын дире не тамушина гергин ла та ячи угу гергин ла ячи шепи не туп таңдан байна туп таңдан бари о я та туп таңдан багы тому кауна та рымбажин та кыгы гена ломада да готтан гена кыгы чачин чи тум тангун кенжи кыта чыр олу сывайын гуна, рыха сау ин гуна, рыха сау мүнтіңна, дағы чу гу оңын ауыла чүншіктіңна, яңа ди лумада дауды дитанға гина, нөй зүнда гина, нөй, да нөйкі чүнлам сұм ласық қуат, арын бажын тіптігі чүнді маған жоң жүр. Дэн жоңтыңна да лумада дауды дитанға гила юндэн зү жор гунара, дэн жор саму жу. Мэн жу гу, тіну таку олу сава зингу, тіян чилгі та шыр зүнді чива зингу. Зүнді чива на дагундара чы тагу шу гиндэн гу, да гиндэн гу шаку на, да цунба чуэ гиншин да тэн чы онг зин, да цунба дагу та чоу гу гина ау гу хуй шаг дали, ау гу ти гин та кыгы сулпа мэнэ зин гу, ти дамсу мэнэ зин гу, ты марту гу та, чила жуна нам чы тапа лор ва ин зи зи гу, ау гу та лор жу гу чы дэрэн ин шала айтан сэ кэнэ, тому гу нома мэнгэ асар гу нан сэ та ши гу мэнгэ му. ᱚᱠᱮ ᱤᱧ ᱱᱟ ᱢᱟᱢᱚ ᱵᱟᱱᱫᱟ ᱢᱩᱡᱤᱝ ᱜᱩᱱᱟᱨ ᱠᱟᱢᱩᱡᱤᱝ ᱫᱮᱨ ᱫᱮᱥᱟᱞᱟᱢ ᱢᱟᱭᱱᱟ ᱠᱟᱢᱩᱡᱤᱝ ᱨᱮ ᱡᱤᱱᱛᱤ ᱜᱮᱞᱟᱢ ᱛᱟᱥᱛᱚᱭ ᱜᱟᱛᱮᱱ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ᱮ ᱪᱚᱠᱚ ᱡᱤ ᱠᱷᱟᱛᱟᱭ ᱤ ᱛᱟᱝᱱᱟᱨᱟ ᱚᱢᱟ ᱢᱟᱫ ᱠᱮ ᱥᱤᱝᱜᱩᱱᱟᱨ ᱫᱚ ᱛᱷᱤᱵᱤ ᱫᱟᱞᱤ ᱛᱟᱝ ᱱᱤᱭᱟᱹ ᱜ 当时我就跟我已经差不多提拉卡那几样，乌克兰提拉卡那提拉卡，他们都那个飞机上来空了，他第二节课他拉萨人把从那儿让人得了，就一个那儿得了，一个那儿得，其他我去飞机这里打，他们我去说从这个这个地里打，我去特别，将地拉通进去，他们嘛，这个解放军部队他们蒙古那儿得到，我去那儿打，他从中学的什么结果得，第二节课才领人进去打，其实那儿得了，但是把人都到那儿到送进那儿那。
1: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0: 아군지나 시그 뉴아동군은 뉴아동달이다 다다중앙이나 다우추부진딩이다 나초고츠구나 초코 아단다 모고 소프트 그 쇼르그 동덕이나 초콘다 무디 컴디 아랑아 소소나 다 디근다 모고 샹게나바나 소프트리니 데이터 림바진다 다이나 소프트 그 용고 그 페이지나 초코나 이머 소소운데 그 페이지나 초코 이제라서 시 휴지거든이 도모리 다다 탐시보라 도모시나 다 파종 그 포마다 도도 최최성이고 디 재성시 비인이나 다른 담바 또 그러지 다도 삼군이
1: 예리지 제 과정치 드네 간다 다들은글에 친듭질이다림 지금 틀을 단 톰정가 소마즈감 손으시나 갑동 되는 게 지금 좀 고누가 차르친 리와 쳇슬드 치무즈기난 즈크 이거 다추음 적은 거랑 통 아미와야 정은 세컨드 차퍼케르사 마 요치리터라 양지 휘치 차니 단 톰정 거는 반데 톤당나 추 강당 강즈기나 톱중 나흐치 마임비 휘치 차니 지 차르친 치무 쳇슬 치무즈기나다 지금 즈크 이건 참거 더 갑다스기나
0: 리리리다 돈은 그 로마드가 청구누구 자신이 떠나다 때 망조 망지르다 나다 나스코치 리우치르다 땅 아는 그 밑에 그 제때 이 손을 쓰나다 지 돈은 로마 그 돈당나 돈은 그 제때 돈당나 다는 나 그 파이튼 카트들이 보다는 돈당나 지 나는 그 초로 희고 나는 그 초안도 건데 이제 최로 보고 긴된 그 맞던 단다 군치로 보고 다 군소진 법다 투송도나 이거 먼저 간단다 그리고 정확히 좀 간단다 뭔가 또 다른 좀 간단다 다어 근지나다 도덕 전 바탕 남고 송어 시기 송들이 정확하나 너무 지나 송어 기믹 샤 망한 리통 간단다 또 뭐가 된다 뭔가 뭐
1: 이제
0: 아 능기 있어 속고 로마 다 오면 좀 전원 지나 또 다 소마 너 청구는 지원더니 당 무슨 거걸 팀 좀 지단다 너무 된다 뭔가 때문에 다부터 도움은 어 다 나른 근지나다 돈는 거 도마 좀 좀 나다 나라 로 치고 나리 다른 거 다른 거 초 다른 거 흐리고 오늘 다른 거 같이 다른 거 시키고 오늘 다른 거 공개하는 거 공고나리 너무 근지나 그 근지나 삼촌도 요거고 그것도 영덕비 그 근지나 아 저스코는 더힌은 당수 영덕빈 더힌도 그것도 종통나 그것도 주 소중 셰파다 토미요 그게 고마포다 토장 그 어떻게 하신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다 저는 링리스 용수 좋고 그 대통령 거
1: 그지
0: 링리스 용수 좋고 대통령인 거 대통령 만나 주 대통령 만나 많이 좋거든지 길긴스다구나 이나 티르보도 고사구나 이나 도모인들이 지카데리들이니 추어는 그 각각도 세든지 그것도 세트비 고이남 마살들이 추터는 그 상들이 다른 그 뒤진데 코디 달이니 다 대대통령 다른 바진데 다 지공이 세고는 예동군들라 스코란 종거
1: 지금
0: 닦고 있으나 다 하는 게 이제 링을 예선 처마니나 대통령이 좀 좀 보고 그다 것도 자신 니어물 선배목을 하는 이제 혼조지나 아 점성거 잡주 그 오니 소마다도 어디 있으나 다 아 아리오츠도 나라 좀더 그때 공구 혼조지나가 호차지 뉴고 연나가 지 뭐라카 각크 요크 아지달이 도모가 크 지 포중동 저아요노 나보다도 저아요노 저아도모이나 기라크니 잡주리고
1: 예지
0: 대접주고 다 대접주리 좀 맞다고 다 보증 요치 혼조지나 지 카페 그래서 저하고 너무 다른 그 지금 요시 너무 있나라 때 보증통 되어오니 너무 있나 때 여학공만 듣고도 맞다고 다 가이즈가 이제 카페 니 떠난다 그런 듯이 먼저 그 이제 때문에 너무 그래 카페 엄마가 되냐 되냐 카페 뉴먼인 그 카페 니 뛰나 카페 그 나는 이렇을 때 너무 그 일단 뒤로다 골무 너무 양족하는 거 양족하는 거 너무 되는 거라 뭐가 좀 뭐 그래 그래 또 엄마 시가 삼시 비니 당직신 비인다나 다시 카페 동거는 시켜온 말 같은 것들 갖다 이구지라 산소마 와스급 그 뒤쳐지게리우나 안그치 심솔고 우용 갑즈그라 짜구지르다 다 또 나니 소중 다음 것들 이 소중을 쓰고 또 뭐가 다 쓰거든 뭔가 뭐 어 이제 온거 소수들이 극난다 뭐 다치게 챗톡간나 코도 있어. 띠나가 손달리니 하는 거 가슴 큰 것도 또 먹히게 되는 시간 다 지지나 띠나 조건들이야.
1: 그렇지.
0: 어 이제 온거 회력 쟁 거 여긴 시가 파도 형하고 법선이 지지나는 거 얘는 조건인데 그 자체는 좀 돈들.
1: 그렇지.
0: 돈 좀 얻다 거다 띠 자신이 더 담지 보이는 지나요. 뭔가 또 그 수가 좀더 그렇게 있는 방 위주 고지 더 뭐 이제 자체는 숨들. 어 또 어디 있나 다 지르나다. 아 자무 또 있으나다. 돈 정도 돈 돈나 있나마나다. 어, 딱 그 내용 그 법단 지능도 기마임 법다 있는 거지. 그 지금 마임 법다라 그 예치등 그건 이제 나타나고 되니나 지금 가지고 사우드고 예치가 사우드. 괜히 그 길긴다 이치고. 길긴도 동도 니가 그 법마에 떠나다 니 소천도 동도 형제지 막이긴다 예치오. 길긴 건 알거나 말이지. 다 소매 길라 윤드나 나식지와 또 지금 나신도 봐 윤 연실 내려 탐지진 종이 담반다 그 신인도 인 단지 행거단 지금 내지 다 그 그때 뭐 예치 때문에
1: 이
0: 오늘 당리다 계신데라 예치적이 거기다라 예치적이들이 아 복다고 좋아던 복다고 고인데라 예치적이들이다 너무 그동안에 돈데 가이다마다 시행이나 양 전동 도마들 전동으로 그 자칭이는 그 친구리 대한체가다 지인디 그 가라카닌이나다 마와스드나다 마다스드나다 지능아 전당당이 마오바다 이나 보통 담바스기 용토와도 너무 그 좋습니다 만약 또 당지디다 너무 이제 자신 나고 자신 먹는데 조금 놓나 왔다 Shane don't die, Lalaman, Shane don't in the number, and she's going to come at Donding the guitar, would never ask her to move, but move, get others.
1: Read it. Regarding Quartency, Teranga, Ningunga, Tisun, the Vichet, Jessin, and Kanambala, Kabda, Sipala, Quartency, Ganakas, Kazak, Detung, Shawa, Lamdru, Samton, Tender Yonvi, Trahir Mondensi.
0: Yeah,
1: yeah, Ardam la ribi jung jir thumal khigya yendang gol. Khzamal lungi tangbi chamal lashkalam jashalang. Hosu khigi shalang. Ya serdang sam khana china ba kongni derang go thobsung khigya serlang ga chamban dab jili dali gen shamba cherang arkalam jili chu khabda yondr tga ta thma Topchang of Tutong Sorta, Ganab Tunusina, Lirka, Lirkan, Dirtang, Chapir, and Gilkabi, Tundh, Zoglan, Tatin Ronichu, and Homjung, Shkamdin Tunusina, Totunan Bansunachu, Sirk, Lee Kam Sim Kam Kansgam Tunusianara, Tiji Tara, Targan in Utang Stambi, Jertura, Tachepu Uni, Tetang Stambi, Yang Shavara, Natsu Uni, Tamuzitana, Mexic, Tirting, Girging, Kurga, Lotjagan, Data, Homandra, Mexic, Kurga, Tarsum Sheta, the Zon Cabdayon Tatuga, Tarsum Sheta, Gotuni, Ganako, Shekono, Jena, Tomati, Jilinichu, Kalichiburista, Tarkovichu, Lotjagam Sunusiana, and Zanjas, Jigan, Ningu, Zipting up to Mina, Patrimeka, Titana, Tan Zendaka Girginostiga. Nyugoo zhibjirang apchiz gara jilun yi juu ta chumuz gari. Da da girgin amtsunu shechina thuma jilun yi juu gala kani girgin gan ganchir. Gona girgin gu shekunu da chimdag riri sungi jilun yi, chimdag di kanun yi, cikulang yi, chimdag diin riwayi ni. Da gunu da girgin amtsunu shechina ringa lirgang di nani thuma rga xa cawa, nyang niwa, zirzuq tangani shawan di mbagun ugu xizi da damuz gari. Da ni chimdag rga amtsunu shechina da chimdag susu damu gara rang shtuguz gara. Yang ranga shayi da jik dangab langi dali di gache digda dugu ranga sima lun sung da ینا تا چمدق هران کوری گرگن زانا چمدق زبچ غابچزگ هرا گرگن چیب زاجو ترا گرگن خسیگ چمدق زبچ غابچزگ زاینی تر ری جیلونی جو جو شواگ لیچوک لاکانی لیرم گلاکانی کنگ لاکان سمگ دانسگ جو بران توان دانسگ جامنا خیگاتگ چمدق رکام سونو شیچ نارا مونان گمار گرگن آمبا گاندی تانا ری وازور شیکو تا چین نفسران کوری رنگ گرگن سیگ گرگن دیم جنجی مانای دالی سیگ Jigi Tasan Karma Chimuzuri, Lojung Eka Yok, Lojung Ashamashaga, and it's the most chances in my ember. Jirna Jaitaga Kurga, same Kumga, Jertotan, Tumbi, Tugger, and Tua Rostung. Lojung and Tua the Chicha, Jilin Yuazi Yonju, the Gatin Chitazoyanga, Girginga Capta, and Sorta, Jigarangin Sunu Shachinarayan, Leram the Musutan, Tumbi, Chimdanan Baranj, Rivas, Santuzian Nutin, Tani, Tan, Tom Jung, along with some Garanj Gandhi, Talotoriki Kurga, Lojung Yi, Papa Yi, Jandi, Jelga, Jibs, and Tangi, Tegun of Zarzari, Shelmar Givari, Di Hansini. 다른 게 지기 톱중 이국 지기 톰 톰정 거 톰한테 지기 집성이 주고 타니 길긴 것이 군우다 아 톱등 단 바스긴 고거스 블록 살바스긴 고거스 존디 치고거스 존디 치노다 지 아 악서 정진단다 디츠 통통즈가 좀 바티니 다초 티코르크 럭스달 강마 요너 치나 바그 장뇽원들 다 좀 바초 진진게 진정아 흐틴주 아 톱중이나 초고 쇼샤와 강땅 강스감 손도 시아치나라 지 어진즈 입정이 옌즈글 상나다 디버스 요니 도무스그레라 Тачири тэнчони та гэргэн гүшэ кнучу тавк гэрэг рангранг тавк савсатэг чачи дэн хтэн би ада ситв нацх гүни лууч нам ба жилан жоржун жоржун жогжу та качин ди тян чини шэ кну та томжэн гэркам дин сона ранг хаматын вифтик бар гэргэн тан сумаг бар гэргэн тан чимдэг бар та жу сумаз гжисэн гэ горм ди чона чи гмэгсэг Мырнасы гонры, тэнчэнэ чэмдэгара. Зайыда гэргэнгэ варандаршыда гэдэ чугэм джэн-джэнда та хачын гэ чэмбудырэсэ гону, джэндэнгэ кабда маңай гугэсэ гону. Тачэгэртэн шуны, та кабда инаян кэргэ, кабданда ел хэмэхэ, дэнэ кабда ечугэ даурка кэргэ, шкачагэн дангмандан дамугэгэ натынара юкэсэ гону. Тэ хамар гамсуны шэчэнара, рэнгэндэхэн дангзэг жобра, та... nga jambu ga khaya narja ga korunda na nga tang arta yig na tun do mu thakona ra yochire sam ga thana sha iya jig khabdas gi khoicha zig tinu gi jig khoyul gu nyong chur zig she jin do na yana chi ga nafshi zig she jin do na jig dang zig jam na kar kar zig chiki zu chi she go ni ma hi ne lor ji ga si yela tren ji mi ni ta chig ta khana nga ga hi lang na man na na da hi lang na man na na ta mu ga na ta na tig je yok ta ga rang rang chu ni she chi na ra ga cha ra mang chi gan dang ga me nu go na tin ti shtang ni ata chu she to qa te ti na ra Карнюк зуюну шалмар кивайнэртэгэ гантарда за хама вэнзэмгэ хан цангмагэ кэргэ цэгэзэчэ замнэнгэ гуни ати тондогда тангачгэлэнэ нэргэжэрсамгэтэгэ чуда томжон томанди цунушэчэнар гахсым чонгартэ кэржэгэ тэгсым жобжэлэ вэнгэлэнгэ даун варкэп тэмузгэрэ зувчэрна тавлу хамэдэ си мамэр цун сэнэрэтэра варкэм ди тонди дарунгэчэ шэнэн дуныз шэл тэмэтэвгэ вардына юти та чижэ чонго мен нугэртэ гызырэла тэгэ тузон сон шэчэнэн шиги нямжго сазги инжэрэсам гэтэн чонита гэргэн шэкэн учун томжон томазгам цун шэчэна кэргэ чарчин ада цуарул хижүндэ гэргэнгэ гони чарчин зэгарнга дунта чарчин дарнгау там томжон томазга чарчин дмузг цангонус гэж рнга юу кэсэдэна чарчин дэ цангонун томжонга жамбанди тонжго варды дарнга хамаг цэмни лэг чэгэ чэмцэнгэ коргэндэни царлун өнөмлөгө жи атаны яңыл хөвчөс сонгоч хөвчөн лонго жиг мамдын лонго хсым атаны дан томжонга тонсгатыг варкымдын сонушэжин ал хөвчөнран томжон жамбагын чанугэр гэргэн намбан сонушэжин ара янгунг чарчин дарнгаудын хтэн би та чинамбаг тухаваавнугэр яа чизгиок таны чэмцэнгэн итэни хамаг тухаваавнугэр яа чизгок та томжон томазгын цуваарул хивас икунун цуваарул хижүн дарнг та шканкалг кэргэ ли янг цама хцамжа Азарзыг хатангни ота саачул тунцул няцул лонцул атаны кэрг ловжун шипин чарз гобжиг тавхи ота тамчигу гаптгын дим сунушэнад чиг хагогуну ангихтын нё йогуну варкав ди тунук тэгэн дэн жинаян хнэнмар нэммаг горм лирэмд тамчигуни да мангзыв жиг сунадали таварцм дита дэмүг кэрг чарчин дэн зум юуни цатан ран банди туну юуну гэзг хатангуга тэг чимцэнг нэтэндэнэн нэрэгзу хамаазг сэмни шаидэ шонг лгчх жимэси гону чо хамаандарынгэн цами датна шаи ложб тэн апчивли жого тэрэ хамаазу сэмни дарынгара шажи индэрэси гону тэгэда хамаазур арынг шажи ти ха цацл хижуд гачэвар дах жим ахих чиптэг зэрэх чиг ман палжу озо жиндэнг горм ти чунира рынг чиг каржиб гомбаз цангамтраг нэтэни вэлини та атрач хцави лгалнгри екэвчиги тэжүга чинри дэмни одна чондри одна жанга хойчат ди ловжун ши лиша тиранд ами жихтан апи лихтан чигелатан зэрэнг шайиг лижүг рэнгэн цоватын ара сигжүг нямнэн дэм мавшуна олоржиган томрагнын тонарнг каржиб гомбав жим хини сичи сама тун мхи зинара тэрэтэра ян тэрэнг чи чул мазны дэмүг ганэртан ара мечүг нямэк чургуман гома гэргэн амбаг атамжил гоманд нямчи кутнат монатын шэкэ юта тэгэ дэнжинаян рэнг тан томжэнг жэмбанди тонжг варк нэнчик нар нар кэрг лэрэмт тамчи кутвони аныг дорна юмжу риваз грисам кэтэнида лингэ ясым гэ дэтэн шэкунут чимцэнг нан тэнира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хэлүү апгамэч тийсэн тань нүгэрг нэгэ жонжа. Татаг чигэшэч уру тата лужэ тана лу тунцо нга чикэ лу ти лужэмдэн дэтэкэмэк. Канжэг нга тажэна луч лужэн дэчэ укук. Хэчи рэгжэг адонжэг лужэ тали тунна лучше гарам цека кава чтхдык луж декука кава чтхдык луж декука ти так тело пгмек тис адажон да тело пгмек тис тартис а тзаната жо суандан жо тело пгмек тис тарна арха киржон да деке деке честуган юнина деке деке чизган юнина чинина дета дангжата ниваня чизы онжо нина あ、だってや。てな、ティナに、ウラ、ワンチャタタンローターは、ナムジ、トゥジリ、ジンジャタンズ、カンジャナ、アダカラワ、アダタンチャワ、アダヤンチャダンド、アダパナワ、ドチュジオウォラ、ジャタンズ。ティメツクンドチュジオウォンジャワラウォラジャロクディ。 Адомби ятхал хэзгэжигаа гук саватан дэваг жон жэрно ятхал хэзгэжигаа адар ки дэ дуконда чучо жонгун оччо я адар ки пэйна чэдэрна чэк чва тэчо ба сусиди а жу чэк чва тэчо журэ дина чэк чва тэчэ би жигэ а жу ще чэхти чмуды ингуга зэнэрия 我的这个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车
나 치 특발홍에 자 흥거로마 롱거 에이위자 전조다 현생거 다 힌데 누가다 구저파 아 무슨 사거 힌데 구겠다세라 와리 진데 구겠다세라 무슨 사거 와리 지나다 치 개거 구지 말파 향거냐 와리 뜨는 거 사거 어 때래 전조다 저도 답처 전도나 전주가 다 탄체다 우루 난던 치르 이니 마왕알아 치르긴 종저 디 흐뜨기 흰 좋아시 아 종우가 깨타마케디 아다르 카테신 누가 테트린 거아드 국가 다 도모 당사 가저 당마티 아다르 카테 테신 누 군우 마데 퀸저즈나 상지자 담바 능가 투카 침비 담반데 탕스나는 누 능가 탕시가요 아다르 카데 그 게이터가다 신시터가다 아크조 소중아 초코노 땡 간자도 구아 땡 간자도나 우주고 땅땅 땅에도 문 오테르모 테테 파타 파타 파타데 동거데 자티튜드 파타 파타 나터처다 서 머트카 글라판 겐 글라판 겐 뜨고거데 타 머트카 폴나 아머치레오이타 제카날나 타제터나 휜도 콘슈크타나 올레 техти техинере к патаду тен тхада техти чесне та тигна то ти тепота тха ла мама сонера тина о оке чаганта синара дархала уду вола тонжада у конченже дархаре алла тита шарун тнга а сунтака хуичад к цена кончен о конченже дархи тенти ди тижо тина о конченже дар гону мако сунтак тхсанан жоква дину тиру кутере тера дархага нгре фусмзе тиня Mungo cho, chukko cho, dinyin rishi chi yuki cho, yuki ge chukko nanga rig simyo. Kichu sashi chi rigre, anyi ayang chi rigre, khsang chachi rigre, chakko nanga tontang madenbi chach jangwa, zinang di guna. Dina yuki ge cho zi dato kaka sinchu mandata minchuk no dito kote mandu. Kaka sunchi, ti toga ayang zhi, ti toga jenji yuki,
tenjukwa, di tukwa ta tekki ki tamajukwa.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지크 그즈모알 한지 다든 찬친 남그 삼크남바 디다르땡 남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프트맨 정도년 팅킹 워크블론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그 나나 니와가 일르니인 디다르타 카르토 질린 란드라 심케난 다시가 아르토 그와 글와 파마라 글마 타히치니가리 남바시 가스나르고
4: 할라르글라 청아야한테 하랑이 씨바르마 디샤무라말린 하람조캉사고야 주퉁나트살디나지 행이 씨지게마 디말정우몰린

아제 하로는 잠바 리글랑아 야누고 초존 잠릉고야 따님어젠저고 아제 하로산 잠바 이글랑 거칠르고 헤라조 탕르메고조야 타카지 요니고지 하로낭당크라 아즈우트비지흐탕하고 할리존존부고야 타마즈응호무고지 하루 지치기로 자 우리 마셔 누구

ཡང

Yeah.

啊薩德格拉胡格格雅修格馬烏能尼古哎啊薩德格拉胡格格中斯修格馬烏科拉古哎啊薩德格拉胡格格那米托格雅龍尼格拉古哎 아사다가다고고고토랑고고시르트가훈주고이 아사다가다고고고차터디에캄터만둘고이

아사다가다오고고 심차미에랑아츠게 송라구이 아사다가다오고고 칠리흥흥코리 용아구이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는 그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흐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워 톱지 인겨 클린츠나 짜르톰 샤제인 디초나

0: lambu toki chukkyur nijiba shikshi. Nyedong juru loro kongi chongzu yongi shingkim chogan tangbu di zubata, taja chongzu nang shingkim chogan juru para kongbe chongyu. Pengxia yingki, ngay chongzu yumitso leishu toba chekyu yin, ngaran jikbu chukkyur chungna chukburu mitzidi, changma chukburu kyoba yinna tasu ngune chukburu kyoba re jechuyu. Nyukxing lenun chigin zuoxiang yunni, tinga chongzu nangi nashun leduba shikshi. Nyedong juru loro, kongi shenshan nyukzang cendian jengi tuengi tubata, nyungmajiki tuenze ringgong goro jul haqzamne goro sumge shibge para parayu. Taja, zuoxiang yunki topdang tibwe mandu qingyu te chasha duyganshi yinba mase, shenshan chongzu, xingbe zhokzhi cokbe kongmida, jangxi lejibe lublingi qine denshu chebe gigenshi gyangshi. Zuoxiang yunki, ngonje nyukbu suyobata, tanda gebu sungiyu. Nyukbu suwani ngara mikiriki kimzang chungchung di yungbubji yinmyo. Wanyang taja nge gebu kinne shenshan chungzu ne tuende shenshan chungzu damgyu yabu shuexin yue jejue yu. Chengxi kajigle shenshan chungzu long ju pujuro ngunbatde nidong juju lue kong shenshan chungzu ro gyundu chigen gabshik rin mitang sumju yang singi mebata tanda gyundu chigen mitang nigele niba simba. 미래의 찬용 거주 초배 용법 고르솜동야 미싱바네 너닝 고르솜지 초동생유 신신 총주의 당지부 수지 펑잔양키 총주 넘바라 균도 중화 코나잠 민바라 툴리의 공배 침부총대 벤조 용법라 균도 침부총유 지부 수지시 인배응은에 티베에 가위바 식리 유미츠 선배님나나 균도 침부총화 태지 다제만조 징위구나 응유유배 공주의 루법경 치루친 도지주유 Kongi songbe lobob teni saji saji di jimba shikshi. Jingang shantu saji shikyu teta shamzu kanda lobgang gyu ne mirib para gyunzen chesin yu. Cibing chongde marma lholamdu nebe jingang shan saji denze shamzu kang ni gyayongi ka tangbu gyaji ringlu lobsu bedun denshiri. Denze shamzu kang ki ringu ki lobzen chongchong la singmu batsu gusu chenpo topki yu. 처신식례 루든주더다 특징부츠 거두 냠뇽낭외 주주상보로 규륜토바다 사자작담 강례 겁제르 망망츠 사자유나 유냠다 미나미냠치베 녀주더비 제발링유 달로덴제 샴주강기 제주 비주리 황준풍기 제주기 레가 좁데 로숨주 쪽이유 콩소스 닐린슈비 승무와 치갸라니와 심바만세 단도 민니게 유베 제주루가 지강 치유 황준풍기 통매 규룽니 덤규 야보 테다 레과르 쥐데 미티베 망웨 규룬 토바 차지인 난주 강드 제데 제주기 레가 디다 레과르 두께 삼시나 통외 토 네둔 카 숨 타주 야보 제규 테레 토유 태양 랑키 강드 체네 제주 체나 시무베 거수 토바다 강드 체네 제주 체나 시무베 심랑니 토바 강드 체네 제주 체나 시무베 고월린 토바 제 숨부테 제지 주유 진강산도 레드윈티 균진식에 루중 망부 튼유 책동급 경급 중 어지 로르 녀레베 진강산 루중니 마오즈동 루중레 푸조르 총화식시 대가라 깨다 마벼 제주 속중키 균 제주 바 총중 주게 개줄 하잠 소종 최신 광주 타장 해매진 로즈 덴비에 깨나라 덴테 진강산기 사지 덤규 레과르 주신유 로브제 홍야즈 첩둔 칸투 초고츠 냠세 진보 진강산기 덥수 난과 대피시바 랑유 진강산 롭종기 땅지부 지접수지 장친윤키 롭제 진강키 박자 김신기의 신도 교류바르치 지비에 미니소종기 믹세 균종체대 시바둔기 사지의 군주 롭수마나 되바대 로마주 사지 루양 린시바다 사지의 뜸규 주시바 사지 년아 교류시바 사지 삼소시바 사지 내초 무주치시바 사지 청시 첩둔 체시바 사지 락렌츠 슈 시바제 시바둔기 랑제둔 유제제유 장진윤기 사지 은준부츠 지럽 망치와 안주 롭제 롭중 짐유베 롭중 짐듄네 근주 미중게 롭서제바 있나 미세기 상제유 대듄네 두구초로 사지 파자 샤바 있나 메즈시브리아 슈긴 탭톱 제제유 상론의 진강산 사지 딘시조데 로갸 코르베 로제 Lodja Songweji, Jingang Shanji Ningdubla Chichan Chikab, Ningdubte Ngarishin Nganzuda Pada Nibur Neyu. Ningdubte Saji Dinshi Teto, Mirubne Mirubhara Gyunzin Tubde Suenshuji Mejibarishin Yu.
1: Digi Lekung Nebiwe Nitsu.

0: yurdu sawa topyu. Talwe dao ni bara, Zhuxi Xi Jinping gi FG gi nanzhe u cho gop sumchi sogu bara dimzhi lukchen don nang gop. Zhunggui cho ne, nyedo ni zhuzhu lue dao nga bi cei jing ni sung. FG gi chinzhi zubi gi gop ngab zhu ngang sung la, guo zhe za cha gi chedab cho yung ne la lin de gi yin xi kyabda na yu. Chedab kye jin di li, Zhunggui gi gop chenbu gen zhu kur sim ta, Zhunggui ta FG gi za zho sum sun nyam tue bu cun gi yu jing. Lu Yugen Guo Zu Si Sabara, Zhongguta FG Gi, Nipin Nyamli Sob Zhuwa Ta, Tumu Pijie Yungar Gundi Nundin Tipkyu Rinla. Zhongguta Gundi Yen Za Zhuwa Nyamli Sob Zhuwa Ta, Tiwe Yangxin Gachi Wen Dunlam Sukyu Riji Songdu. Sun Yung Gi, Suyun Za Zhuwa Sob Zhuwa Ta, Penzu Gyab Yur Chiba Ni, Zhongguta Gundi Yen Zhuwa Dento Yang Zhu Yung Wei Mengxi Dempo Xixi. Tengyu Jinbu na, gini ye mima ni rangu gi gye zyudan canbi pie ye gen rolam dimbara, todapar sumtu zhunggui cho ne gyab gyur chepa ta. Gini ya cho ne, zhunggui chigi zatun la loden gyurmi nga zisung shu di, zhunggui cho gi dewe kipen ta, tukur chibi netun kye jin tan zhiwi ti, todapar sumtu gyab gyur dimbo chigi yun. Zhunggui ta gini ya cho ni bu, mutu pen zun da yung chi ne, gizi le dun chu jidu tun chur chi shu chir donwa ta, pie gen zhu xinbi gi gup gi kipen ta, 계지 중국 총대 침무 캐보 냠주 덕규시 뷰제토의 규지 남지 냠준기 덕규 차르군지 뒤타 갑규르호 기급 니뷰 데르레타 신리 멍시지규 장도 튼리 청지 변주로서 캡공 가게 냠리라 총제 티웨모 통인이부터 기니 예리 슈타 튼리 진보라 나르웨 잠디치디 기급 니뷰 팅럽진기 피림런 군유사바 군체메바라 뉴규인바시 순용기 미르웨코 나라네 끄니의 종리 우리타 냠토 지사르 튜징기 딤지 치고르 슈니 중국다 아이비지기 지초기 징네 능츠나 초 비리르 끄니의 류사바 좀고 주유 기급니비 지초기 징네 능츠나 초 비리타 냠레르 나르웨 꾸모도와타 슈누타 짐부카기 미닌 종 습다니 중국다 끄니 인자조 티웨 시림도 시수바타 미심레 딩습수부치디 저니빈주의 피게르 기금니뷰 냠레기 류사바 튜무토 좀바제치디 미지기 레왕지든 초본 주바르 군디동치 돕슈 티웨치와 리기송비규 인시송도
1: 리종통 티륜표 니차 포장가르보 이레멍초고러 최초 개신식샤 선부타 니차 유럽도 민다구수규 삼시지 토르민다구치 이레러 닝두 춘제 유미시부타 호모츠 추구간 체멍니토 고치규시지시규 티룬푸터통 하르기링첸키 자주 섬시체유 체수 최매바타 문덴키 외기렐미비 구동탄 바도르키 자주 매부수유지세도 기렌키 긴지 최문 초보탄 조아유비 내추신케미나시키 닌티라 이렌키 이렌타 리삼시지 퇴이키라 탄다 초첸제매바타 이렌초기 긴지 최문 최기 내튼조부티 수슈체미지세규 이런 이슬링 추초 칸기 컵딘자 오윤행칸기 주시 이런 기차제 독수티니 민알 치투신비 먹접기 남반 내유부탄 첩지 지구탄 진주 나错了 카데조베 체지체 신지 세유부시 싱글링게 콘셀리 체년 준수 케미마 겨줄라탄 조가인 데탄니 키랑기 수조 딩규
2: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네 교제튼유타 십시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3: 제무디잔바
2: 내가 두두 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 니즈레 유튜브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2: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쥐 동토
3: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1: 디타니 튜타 남부군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힌
2: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1: 디탄기 중국 난조 창매 냠토 송경치